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시빙코다 야지 댄도니지 얘만 좌사여보 나기 후배꼬에 가슈 찐바가보 너게 말안자소 나서 선바지나 메레끼레 퇴초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8월 14일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은 위안부 제도 피해 생존자 조사 방문 영상 자료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자는 전 절강성 신문출판국 간부 리효방과 효감일보 주임 편집자 안미화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일본군의 중국 침략 시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사료 수집, 조사 증거 확보, 역사 연구에 힘써왔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사료에는 매우 가치 있는 기록 사진과 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 효방이 기증한 내용에는 복제된 위안부 생존자 43명의 손 도장과 위안부 67명의 얼굴 사진, 생존 상태 및 관련 사진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미화가 기증한 내용에는 한국계 위안부 모은매 로인의 사진 8,701장과 모은매 로인의 영상 10편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모든 사료는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희생동포기념관 남경대학살 문헌연구교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정기 복원, 보관, 자료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게 되며 이후에는 특별기획 전시물, 학술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대중애국주의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전면적으로 수록될 예정입니다. 모은매 로인의 본명은 박거순이며 본적은 한국 전라북도입니다. 1940년대에 그녀는 일본군의 속임수에 넘어가 중국 무한 적경기 위안소로 끌려가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학대와 잔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뒤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호북성 효감에 정착했고 201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의 죄증을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확증으로 되었습니다. 사료 기증자 안미화는 로인이 자신이 직접 사온 모조 견화 두 개를 바닥에 내던지는 영상을 남겼었습니다. 그 배후의 원인은 로인의 손자가 모기장을 설치해주는 동안 냈던 소리가 그녀의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스트레스성 반응을 일으킨 데 있었습니다. 모은매 로인의 양녀 황미용의 말에 따르면 로인은 자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 고통에 빠져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잡아뜯었으며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안미화는 2015년 5월 6일 자신이 로인을 찾아갔을 때 조용히 앉아있던 모은매 로인은 갑자기 중얼거리듯 혼잣말로 엄마 왜 저를 버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93세 고령의 한 로인이 엄마라고 외치는 모습을 본 그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 외침은 로인의 마음속에서 대체 몇 번이나 울려퍼졌을까요? 안미화는 크나큰 동정이 북받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향기로운 어젯날의 옆차 마을 엄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계림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 10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조함과 아울러 이를 전면적으로 종업 치당 사업을 하고 부동하게 추진하고 당의 자기혁명 제도규범체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았습니다.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습금평 총서기가 당의 장기적인 집권과 국가의 장관 안정에 착안점을 두고 제기한 중대한 역사적 사상으로서 당 건설사에서 중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은 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를 거쳐오던 한 가지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을 중시해왔으며 당내 법규 제도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의 집권 능력과 용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2021년 7월에 소집된 1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첫 강령을 채택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첫 당내 법규입니다. 1922년 7월에 소집된 2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당은 자체의 기본법이 있게 됐습니다.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집안 역사 시기에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은 시종 당의 분투 로정과 동반해서 진행됐고 당 건설 및 당 사업과 병진하여 진행됐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장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담하였는데 장안점을 두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일련의 중대한 결측과 포치를 했는데 당내 법규를 미중류로 많이 내오고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당내 법규 제도 건설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고 당의 혁명성 단련을 거쳐 더욱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데서 이룩한 뚜렷한 성과 및 중대한 역할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독창적 지도로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전면적인 종업 치당을 견제하는 데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둘째,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은 신시대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엄격한 규율을 실행하는 것은 막수주의 정당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규칙이 없는 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막수주의 정당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9,6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고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용도하는 세계 최대 집권당으로서 전 당이 의지를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며 보조를 맞추어 전진하도록 보장하려면 반드시 제도에 의거해야 하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기본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왕이 당건설을 틀어짐에서의 뚜렷한 조제입니다.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성, 전반성, 안정성, 장기성을 띠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장구적이고 근본적인 방책이라고 하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이 직면한 집권의 실현, 개혁개방의 실현, 시장경제의 실현, 외부환경의 실현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정신적 해이의 위험, 능력 부족의 위험, 대중리탈의 위험, 부정적 현상과 부패 현상의 위험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므로 전면적인 종엄 지당은 물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도 반드시 영원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종엄 지당을 심층적으로 발전시킨 수요에 부응하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제도 건설을 당의 집안 방면에 건설에 일관시킴으로써 당 건설의 과학화, 제도화, 교범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새 장정의 길에서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사업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백년 분토 목표를 달성하는 길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데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평 신시대 종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해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보다 잘 파악하고 활용하며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당내 법교 제도의 인도 및 보장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당내 법교 제도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수종 혁신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당규약을 근본적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를 핵심으로 하며 완비한 당내 법교 제도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당내 법교 제도의 질을 높이는 것을 관건으로 삼아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향상을 촉진하면서 정밀화, 집약화, 효율적으로 제도와 규칙의 수립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로 당내 법규의 권위성과 집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다 완비된 당내 법규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의결할 법규가 없었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는 법규를 반드시 엄격히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당내 법규 실시 체계를 완비하고 선전 교양을 강화하고 법규 집행 책임을 강화하며 엄격히 감독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당내 법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행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시정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오유를 바로잡는 기질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가장 뚜렷한 품격과 가장 큰 우위 그리고 우리 당이 찾아낸 치세와 란세, 홍망성시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안이 바로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제도를 보완하고 당의 자기 혁명 실현 기제와 보장 기제를 완비하여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변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용도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훈, 한혜연 가수가 부릅니다. 숙명.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순간 제13회 길림성 시민 문화 시즌 신대중 문예 공연이 일전에 장춘시 마천 활력성 야외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신대중 문예 군체를 중심으로 길림성 가무단 전문 예술 단체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하며 활력이 넘치는 대민 문화 향연을 선사하며 제13회 기림성 시민 문화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열렬한 분위기가 행사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문 예술 단체와 신대중 문예팀이 한 무대에 올라 각자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기림성 가무단은 우리는 장춘에서 만났네, 초원에 서서 북경을 바라보네, 나의 고향이 가장 빛나네 등 우수한 종목들을 선보이면서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춤사위와 감미로운 노래로 길림의 아름다운 산천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야외 공연은 시민들에게 문예의 매력을 한껏 전달했습니다. 관람객 조성달은 처음으로 야외에서 문예 공연을 관람했는데 분위기가 무척 열렬했다고 전하며 저녁 바람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는 몰입형 현장 체험이 편안하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광객 류치화는 본토 문예 작품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리를 거닐다 우연히 이런 공연을 만났는데 정말 뜻밖의 기쁨이었다며 공연 속 동북과 길림 요소가 풍부하고 고향을 노래하는 곡들이 큰 감명을 주면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집 앞에서 느끼는 짙은 문화 분위기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외 공연과 함께 대민 문화 봉사 활동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길림성 문화예술계 연합회는 서예가 협회 회원과 아마추어 서예 애호가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붓글씨를 쓰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증정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준비한 민생 독본 500권도 모두 배포되었습니다. 목향기와 책향기가 어우러진 가운데 시민들은 멋진 공연을 감상하는 동시에 특별한 문화 선물을 받으며 공연 관람, 글씨 받기, 책 증정이 결합된 문화 향연을 누렸습니다. 이번 시민 문화절은 10월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성, 시, 현 3급이 연동하고 신대중문예군체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거리 활성화와 결부하여 전성에서 450여 차례의 문예 공연, 전시전람, 문예 경연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길림성 시민문화 시즌 특색 문화 브랜드를 더욱 빛낼 전망입니다. 8월 16일 길림예술학원이 주최한 국가예술기금 2026년도 예술인재 양성지원 프로젝트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인재 양성 개강식이 장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양성반은 총 75일 동안 진행되며 한 달간의 집중 이론 교육 후 현지 조사와 창작 공연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양성반은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 문화의 발굴과 보호, 계승, 혁신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길림예술학원의 학과 기반과 우수한 학술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이고 다원화적인 학습과 실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과 여러 민족 문화 간의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전통 기예와 현대 창작 능력을 겸비한 복합형 음악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국가 문화 소프트 파워 향상을 위한 인재와 지적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양성반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23명의 저명한 전문가와 학자가 강사로 참여하며 흥룡강성, 길림성, 연영성, 내몽골 자치구, 운남성, 강소성, 산동성, 북경시 등 지역의 여러 대학 청년 교원 30명과 기층 예술 단체의 청년 작곡가와 문예 골간들이 함께 참가합니다. 양성 방식은 집중 강의, 실천 참관, 창작 교류, 성과 발표 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혁신 역량을 결집하며 보호와 전승 수준을 높여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 분야에 새로운 인재를 양성시킬 계획입니다. 길림예술학원 원장인 이서춘은 이번 양성반을 중요한 교류 플랫폼으로 삼아 문예단체, 전문예술대학, 무형문화

0: 요산 전승 1선 등 여러 방면의 역량을 결집하고 동북 소수민족 음악이 보호와 계승,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의 협력 역량을 모아 고품질 음악 창작을 통해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동북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화에 관한 문화 이야기를 잘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선족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대련시 조선족 농악무 도구 제작 체험 행사가 대련시 춘전 지역사회에서 펼쳐졌습니다. 대련시 조선족 문화예술관이 주최하고 대련시 감정자구 신체자 지역사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대련시 내 여러 곳에서 모인 조선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농악무 전승인 전정남이 조선족 농악무의 역사와 예술적 특색, 그리고 농악무의 핵심 도구인 상모의 예술 가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정남의 지도를 받으며 재료 준비부터 제작기의 기술까지 익히며 정성껏 상모를 만들었습니다. 20여 명의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만든 상모를 쓰고 행사장을 돌며 춤을 추면서 즐겼습니다. 전정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선족 전통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공 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나라 발해, 정효공 주묘 벽화 인물 복식 복원 성과를 핵심으로 하여 이러한 귀중한 벽화 유산을 바탕으로 엄밀한 고증과 문헌 비교, 첨단 과학기술 복원 기법을 결합하여 발해국 복식의 역사적 면모와 거기에 담긴 문화적 내포를 체계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북경복장대학에서 주최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문화관광국에서 지지, 연변 박물관과 중화여자학원 문화전파예술학부에서 협조한 국가예술기금 2026년 전파, 교류, 보급, 지원 사업인 이번 전시는 1년에 걸쳐 12명의 인물 복식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완성했습니다. 호위병, 악공 등 5가지 인물 유형과 원령포, 갑주 등 11가지 복식 유형을 포괄합니다. 오는 9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순회전과 학술교류, 사회교육, 디지털 전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천년 전의 아름다운 복식 복원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대중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문명의 숨결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향기로운 어젯날의 엽차 마을 엄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향기로운 어젯날의 엽차 마을 엄대촌을 묘사하는 키워드는 아침 노을과 운무, 밥 짓는 연기, 산봉, 논밭, 오솔길,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 등이다. 엄대촌은 그토록 아늑하고 그토록 한적하며 그토록 편안한 마을이다. 맑은 엄계가 1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엄대촌을 흘러지나면서 수려한 산소를 조성한다. 천여 년 역사의 무대 건물에 청석을 간 마당에서는 오늘날도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엄대촌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입구는 문우의 엄계쇠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촌문이다. 엄대촌에 들어서면 마을은 크지 않지만 도로 표지도 뒤에 있다. 현지의 촌민들은 길을 고라고 부르면서 마을 입구 쪽 주요 도로를 기점으로 뒤로 가면서 1고가, 2고가 등 순으로 길 이름을 지었다. 대표적인 휘파 건물은 건물 정문에 벽돌 조각이 정교한 처마를 올리고 처마 밑에는 역시 조각이 화려한 돌로 문틀을 만들며 문기둥에도 세밀한 조각을 새긴다. 앞체에 달려있는 창틀에는 금빛으로 된 목각물이 즐비하고 별채의 높은 천장에는 물건을 걸어둘 수 있도록 만들고 훈제육이니 소금에 절인 생선이니 말린 버섯이니 하는 것들을 걸어둔다. 건물의 창문은 거의 천정에 대일 정도로 높은 곳에 낸다. 외벽에는 화재 방지용으로 키 높은 벽을 쌓고 벽의 하단에는 까치나 꽃과 같이 길한 의미의 그림을 그린다. 이와 같은 휘파 건물의 모든 특징을 엄대촌의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휘파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채광과 통풍을 위해 자그마한 공간을 내고 천정이라 부른다. 앞채에 서서 천정 쪽을 바라보면 정면으로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벽체가 보이고 그 위에는 누각을 떠인 정문이 위치하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별채들이 줄지어 있다. 정문을 지나면 조상의 그림이나 산수화가 그려져 있는 조벽이 맞이해주고 조벽 양쪽의 복도를 따라가면 주방이나 물건들을 두는 창고 건물에 이를 수 있다. 천정과 마주보는 뜰의 바닥에는 네 귀퉁이에 홈을 파서 천정을 통해 떨어지는 빗물을 배수시킨다. 뜰의 모퉁이에는 빗물을 받아두는 큰 물독이 있는데 양생지라고 부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라고 해서 수원 없는 물, 무근수라는 이름의 빗물을 받는 물독에는 평소에는 물고기를 기르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물을 진화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엄대촌에는 사당 건물도 아주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당이 어사당이다. 사당의 건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구름을 조각한 입구의 두 돌북은 여전하다. 높은 산이 첩첩한 운대촌은 엽차를 재배하기 좋은 곳이다. 청나라 때 양질의 차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가공하는 홍차는 좋은 맛으로 내외 이름이 자자했다.
1: 지금까지 향기로운 어젯날의 엽차 마을 엄대

0: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계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계림 박물관은 계림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서 광서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이 가장 완비화된 종합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발전 과정은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데 1963년에 설립 준비를 시작하여 1988년에 수봉구에서 완공되어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 이름은 광마략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2016년에는 신관이 림계 신구에서 개관했습니다. 3.4만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과 1.2만 평방미터의 전시실 면적은 문화 전승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평균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장된 약 4만 점의 문물은 본관의 핵심 경쟁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출토된 매병, 외빈 선물, 명청시대의 서화 등 특색 있는 소장품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중 명조의 매병은 수량이 많고 공예가 뛰어나 소장품 중 보물이라 할 수 있으며 정장 왕부 시기의 수공업 수준과 미적 풍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약 3천 점의 외빈 선물은 세종국 창건 이후 계림의 대외 교류 행사를 증명하며 문화 친선을 응집했습니다. 또한 광서 소수민족 문물과 계림의 역사 문물 등 소장품은 다문화가 융합된 그림을 함께 그려냅니다. 12개의 전시장은 4개의 기본 전시와 2개의 특별 전시를 통해 계림 문화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수 춘추는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간선을 통해 오월 문화, 항전 문화 등 핵심 주제를 연결하고 고학 기술을 통해 역사적 장면을 재현합니다. 정강 유우는 유약 색채, 문양 등의 측면에서 매병 문화를 해석하여 명대 도자기 예술의 매력을 드러냅니다. 우이 계림은 200여 점의 외빈 선물을 엄선했는데 그림 속의 사람들은 다민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고 한묵 화장은 명청시대의 서화로 영남 예술의 풍모를 그려냈습니다. 특별전 계림은 3명의 현지 화가의 기증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교육과 몰입체험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1400평방미터의 미성년 교육 몰입체험센터는 모의 고고학, 도예 제작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 전승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기능홀, 영화관 등 부대 시설에서는 학술 강연과 영상 전시회가 자주 개최되며 세계의 림시 전시장은 지속적으로 교류 전시회를 도입하여 문화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물에서 민속 풍습까지 예술 진품에서 외교적 증거까지 계림 박물관은 계림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매력을 외부에 보여주는 중요한 명함장이 되어 관람객들이 관람하면서 이 역사 문화 명성의 깊은 내면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계림 박물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혁선 가수가 부릅니다. 지척의 약속.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비행가능 구명대가 외교부 대변인의 찬사를 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교부 대변인 림건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려 항주의 하드코어 블랙테크를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바로 비행가능 구명대입니다. 림건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항주에서 실시된 한 차례 구조훈련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종되는 이 장치는 물속에 있는 사람의 곁으로 스스로 찾아갔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될 전망입니다. 8월 6일 절강성 항주시 공안국 순찰특경지대는 상호수역에서 한 차례 수상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현장에서 공개된 여러 첨단 신기술 장비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훈련 현장에서 주황색 구명대 하나가 해안에서 날아오른 후 물에 빠진 사람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입수한 뒤 구명대는 자주적으로 프로펠러를 닫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엎드려 있다 해도 이 구명대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떠있을 수 있습니다. 몇 분 후 구조인원이 도착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구명대는 다시 프로펠러를 가동하여 제자리에서 리륵했고 재차 출발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현장 인원은 이 장비는 항주 풍경구 공안 분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AI 지능형 비행구조 로봇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비행식 구명 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 항법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물에 빠진 사람 곁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력 보장을 제공하여 작업이 끝난 후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넓은 수역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보트를 출동시키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상부에 팽창식 구명대를 공중 투하합니다. 이런 구명대는 물 수면에 닿는 순간 신속하게 공기를 주입하여 물에 빠진 사람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인선의 공대지 구조는 위험 수역의 무인화 구조에 대해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무인선은 항주 풍경구 공안 분국의 경찰 루해봉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선실은 무인기 둥지입니다. 드론이 수색과 위치 파악을 담당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히 특정한 후 무인선에 구명대를 투하하면 선체 견인 장치에 의존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안아 안정적으로 물가로 돌아옵니다. 드론은 또한 조명등을 켤 수도 있어 야간 검색도 가능합니다. 항주공안 순찰특경지대의 관련 책임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구조 수단은 인공과 과학기술 장비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구조의 신품질 전투력을 제고하는 최종 목적은 수상구조의 황금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뜻밖의 배가 전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최근 야외 보트 타기, 카약 타기 등 수상 스포츠가 유행되면서 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선체가 전복되면 반드시 배 위에서 부력을 얻는 물건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배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선체를 붙잡고 물 위에 떠있는 자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체는 뒤집힌 뒤 보통 가라앉지 않아 한동안 부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행 가능 구명대가 외교부 대변인의 찬사를 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관한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원나라 이름난 잡극 작가 관한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한경은 중국 원나라 초기의 희곡 작가이다. 호는 이재수고 대도 출신이다. 관한경은 원잡극 작가로서 90여 편의 잡극 대본을 창작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두아원, 옥경대, 구풍진, 망강전, 배월정, 단도회, 노제랑, 호준몽, 쌍부몽 등 14편이 있다. 관한경의 현존하는 작품에는 잡곡 외에도 산곡으로 투곡 10여 토와 소룡 50여 수가 있다. 남송이 망한 후 그는 원나라 시기 남방의 잡곡 창작과 공연의 중심 도시였던 항조와 양조 통지를 유람했다. 그는 가무에 농했고 음률에 정통했으며 많은 잡곡 대본을 썼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도 참가했다. 기지가 넘치고 유마적이며 박식한 관한경은 시를 읊고 붕소를 불며 춤을 추고 장기를 두며 사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재간을 갖고 있다. 관한경은 장기간 큰 도시에 살면서 황실병원에서 임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술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고 국본을 쓰는데 아주 열중했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잡극이라고 하는 희극이 유행됐다. 잡극은 내용에서 민간 설창 이야기를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을 널리 반영했으므로 고관, 귀인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관한경이 쓴 잡극은 귀족들의 심심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원나라는 정치가 암흑하고 부패하며 사회가 불안정하고 계급, 민족 갈등이 초미했으며 억울한 안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관한경은 사회 최하층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도없이 동정해 관직을 사임하고 사회 최하층에 들어가 백성들의 생활을 요해하였다. 관한경은 민간 언어를 익숙해한 동시에 탁월한 예술적 수양을 갖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창작에 활력을 부여했다. 당시 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다. 관한경은 늘 그들과 어울렸고 지원은 직접 연출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그는 작곡한 노래에서 나는 찌고 삶고 때리고 복가도 익힐 수 없는 구리완두이다 라는 언어로 자신의 억시고 정직한 인격을 묘사했다. 관한경의 잡극은 봉건 통치에 암흑하고 잔혹하고 부패함을 폭로했으며 원나라 시기 최하층인 빈곤층, 특히 최대의 희생자였던 여성의 숙명적인 권위와 당시 세태의 비참한 측면을 다루었다. 문체는 백화소거를 많이 썼으며 그의 작품 전반을 통해서 호방하고 비장한 정치가 흐르고 있다. 도아원은 관한경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0: 도아란 요자를 마음에 둔 아기는 강주로 군위를 차지했고 말을 듣지 않은 도아는 결국 모구를 당해 관아에서 노맹을 쓰고 참행을 당한다는 억울한 이야기이다. 참형이 집행되기 전에 도아는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맹세했다. 내가 죽은 후 피가 저 높이 걸려있는 흰 비단 위로 튈 것이며 유혈의 눈이 내리고 3년 동안 크게 감으로 내 원한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과연 이후에 군의가 말한 대로 들어맞았다. 3년 후에 관리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도아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었다. 예로부터 봉건시대의 제왕은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요 땅 위에 존귀한 존재라고 여겼다. 하지만 관한경은 도아의 입을 빌어 현장에서 하늘과 땅, 불공평한 사유에 대해서 기탄 없이 폭로와 질타를 가했다. 도아원은 700년 동안 공연됐으나 아직도 그 인기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자로 번역돼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관한경이 잡곡에서 부각한 인물 형상에는 보아와 같은 최하층 여성 형상이 있는가 하면 암흑한 봉건 시력을 대표하는 추악한 인물 형상도 있으며 관운장 같은 용 형상과 청렴한 관리 형상도 있다. 관한경은 희곡 발전에 큰 역할을 놀았다. 그의 작품 가운데 이상색채를 띠고 있는 사실주의 정신은 후세에 널리 전해져 중국 희곡 역사에서 하나의 이종비로 됐고 그 자신은 위대한 희곡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관한경은 세계 문학사에서도 높은 성망을 갖고 있으며 동방의 셰익스피어로 불리고 있다.
1: 지금까지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 관한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5: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6: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第六讲，五胡入华与中华民族大交融，魏晋南北朝时期。
3: 要深入挖掘云冈石窟蕴含的各民族交往、交流、交融的历史内涵，增强中华民族共同体意识。习近平。 魏晋南北朝时期，从2220年曹丕称帝开始， 到589年隋文帝杨坚灭南陈统一中国为止， 近370年。 期间，中原大部分时间处于政治分裂、社会动荡、南北对峙的局面。这一时期的族群大融合，对中华民族共同体的发展具有承上启下的作用。魏晋南北朝时期，
0: 既是古代中国自秦汉以后首次出现较长时间割据对峙的时期，也是中国历史上第二次大规模长时段的族群融合时期。西晋重建一统，结束了魏蜀吴三国鼎立的局面，但仅20多年即因八王之乱走向内乱崩溃。 内迁胡人纷纷在中原起兵，引发永嘉之乱，中原陷入大规模战乱之中。为逃避战乱与灾异，大量汉人士族与流民南渡长江，也有的西迁到河西走廊等相对稳定的地带，还有的向东北迁移到辽西、辽东一带。316年， 西晋灭亡，次年司马睿在南方建立东晋王朝。与此同时，史称五胡的匈奴、鲜卑、羯、氐等族群建立多个并立政权。这一时期，除东晋外，实力较强、比较有代表性的政权有16个，史称16国时期。 随着不同时期胡人族群大规模入迁，中原地区形成胡汉杂居、诸胡杂居的局面，北方族群的人口结构和分布格局改变了。439年，北魏拓跋鲜卑统一北方，16国时期结束，北方进入北朝时期。后来，北魏分裂为东魏和西魏， 后又分别被北齐和北周取代。577年，北周灭北齐，统一北方。581年，杨坚代周称帝，隋朝建立。在南方地区，420年，刘裕称帝，建刘宋，取代东晋，标志着南朝开始。 南朝先后经历了宋、齐、梁、陈四个朝代。589年，隋朝南下灭陈朝，再次完成多族群国家的统一。族群交融和文化交融是中华民族此一时期发展的时代特色。魏蜀吴政权在各自统辖区域内促进了中国北方、西南、东南的族群融合。 北方汉人与胡人逐渐交融，西域与中原人群交融，南下的汉人与南方诸族交融。伴随着族群大迁徙、大交融，中原文化与胡人文化相结合，产生了北朝文艺；与南方各族文化相结合，产生了六朝文艺。 经由丝绸之路传过来的异域宗教文化，如佛教、仙教等，也纷纷进入中原。佛教开始与儒道文化会通，开启中国化进程。中华化是这一时期的历史主流。尽管对立政权互相攻伐引发的战争，给天下百姓带来深重苦难和精神创伤， 但南北各政权对中华文化的认同、对大一统的追求、对中华正统的敬逐是相同的。族群结构的变化造就了北方政治不断向中原政治靠拢，入华各族中华化程度
3: 不断加深与扩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웽그리아 대통령에 취임한 버커 언드라시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우리나라 외자 완종화 조치가 정밀하게 효력을 발휘하면서 외자 유치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량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에콰도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광동성 심수시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시가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실질적인 효과성을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 수석이 19일 버커 언드라시에서 축전을 보내 그가 웽그리아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웽그리아는 새 중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중국과 웽그리아의 전통적인 신선한 유관력자를 자랑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수교 70진을 내 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등 상대, 호혜 상생의 리념을 견지해왔으며 제 분야의 협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버커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고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웽그리아의 신시대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초대형 시장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대순환을 통해 전 세계에 자원 요소를 유치해야 하며 기존의 우량 외자를 남겨두는 동시에 더 많은 고품질 외자를 유치하여 무역과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는 안정세로 돌아서며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의 새 산업과 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투자 강도를 높이면서 투자 유치 구조가 한층 더 새로운 방향으로 더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100년 초콜릿 브랜드의 최초 몰입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업하여 상해 회해로 상권의 상징적인 외자 최초 매장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브랜드 그룹 관리층 구성원 마이클 슈필러는 우리 초콜릿 마스터 수업은 인침 예매가 매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 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활기차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국가 개혁 개방 시험지로서 중국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 림항 신구는 제도 혁신 분야에서 과감하게 탐색하고 용감하게 돌파를 이루어내며 많은 외자 기업의 정착을 이끌었습니다. 림항 신구 관리위원회 금융무역처 2급 주임과원 장영은 림항 신구는 5개 자유, 하나의 편의 제도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의 개방 확대 사업 포치를 확고히 관철하여 외자 허가 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의학 분야의 허가제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세포와 유전자 치료, 혁신 약품 등 신흥 분야로의 외자 기업의 진출을 집중 유도하고 전사슬 개방형 산업 생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중국만이 비로소 현대화 중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습근평 주석은 국제 공상업계 대표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고 표하고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 정책은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가 고품질 발전의 추진을 견지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사업 진출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외자 유치 대성으로서 강소성은 외자 진입, 연구개발, 유통, 협력 전사슬 봉사를 최적화하고 외자 인수합병, 지분 투자, 리윤 재투자 등 다원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소성의 실제 외자 사용 규모는 95억 9천만 달러로 규모 면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외자는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무청 외자처 류소회 처장은 우리는 2026년 전성 외자 안정, 우수화 촉진 행동을 전개하여 새 프로젝트 유치, 외자 수준 제고, 중점 프로젝트 보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외자 본부 육성 정책 수정을 조속히 가동하고 외자 연구

0: 개발센터 수입세 정책 실시 방안을 내놓아 상시화된 정부 기업 소통 기제를 완비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응용시장, 완비화된 산업 생태계, 풍부한 혁신 전경을 갖춘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광동성 심수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한 외자 기업은 올해 들어 현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중국 지역 은홍방 총경리는 상반기까지 800여만 달러의 투자를 완료했는데 주로 심수는 물론 광역 도시권 연구개발센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 연구개발센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업무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산업과 혁신 생태의 상호 에너지 부여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은 제조 기지에서 혁신 원천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신설 외자 기업 수는 5.3% 증가했고 외자 유치 규모는 4,021억 4천만 원에 달했으며 근 4,800개에 가까운 외자 기업이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외자의 고품질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호조세를 보이며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양호한 추세에 입각하여 중국은 외자 유치의 새로운 우세를 한층 더 조성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상무부 외자사 맹화정 사장은 우리는 관련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봉사업이 융합화, 디지털 지능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고무하고 생산성 봉사업의 전문화, 고급화 확장을 촉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의 품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자 연구개발센터 지원 정책을 더욱 정비하고 더 많은 외국 고급 인재의 도입을 편의하여 혁신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문 의리강 총리가 19일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일가도로 노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의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일가도로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습검총 주석은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중국 일가도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일가도로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를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에너지, 광물자원, 경제무역, 민생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현대화 건설에 더욱 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되어 에콰도르 각 각축과 함께 중국 라틴 아메리카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노바 대통령은 중국은 에콰도르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좋은 보시라고 표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무역, 금융, 에너지, 광업, 기반시설, 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호혜상생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랍니다. 오종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8월 19일 오전 북경에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갖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철하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상무 관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에콰도르 국회와 다차원 다분야 친선 교류를 강화하여 입법과 감독,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을 좋은 붓, 좋은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지지하고 중국과 무역, 투자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입법 기구 간의 상호 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소첩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동성 심수시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속하자 씨는 올바른 지족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점검,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이 관심을 갖고 중시하는 문제 해결에 힘썼으며 학습 교양을 민생 혜택, 발전 촉진과 긴밀히 결합해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에서 광동성 심수시는 초대 도시의 청년 집단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청년들이 기술 향상과 직업 전환 과정에서 갖는 수요를 중점에 두고 당과 군중 봉사센터를 기반으로 공익성과 보편성을 갖춘 야간 학교를 조성해 기술 훈련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전구, 복전가도는 심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 중 하나로 설문조사와 좌담, 교류 등의 조사 결과 현지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차별화된 학습 수요에 주목하여 현지에서 분충 분류에 따른 AI 과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현재까지 루족 90회 개강하고 연인수로 6,100명 이상을 교육했습니다. 심수시민 진상은 자신은 늘 감을 잡지 못해 잘 헤매곤 했는데 우리에게 AI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전교된 이래 심수지 전역의 현초급 이상 지도부는 문제반 168개를 점검 정리했으며 현재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시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심수지 당위원회 조직부 상무부부장 정설련은 우리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교육하며 민생의 필요를 묻는 자세를 견제, 고용, 소득 증대, 교육, 의료, 주거 보장 등 대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공봉사 수준을 높여 학습 교양의 성과를 발전 촉진과 민생 혜택이라는 실제 성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속하자 씨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일선으로 깊이 들어가 민심을 살피고 민생 우려를 풀어주도록 이끌어 학습 교양 성과를 기층 사무관리의 실효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방로 보행거리는 현재 대표적인 특색 관광거리입니다. 야시장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소음과 기름 연기 등도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시장관리, 도시관리, 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함께 꾸려 상인의 영업과 주민생활을 총괄 조정했으며 도로변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야시장 영업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승격 개선했으며 영업시간을 규범했습니다. 상인 료안원은 지금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장사도 아주 잘 되고 손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기대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학습교행이 전교된 이래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석하자 씨는 실질적인 민생사무 3,500여 건을 일체적으로 추진 처리했습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석하자 씨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하옥구는 우리는 민생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일을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신변의 관심을 받는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대중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인공지능 분야의 용어 토큰은 중국어로 사원이라 불립니다. 최근 광동성 최초의 토큰 경제 전용 금융 상품인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모델 호출로 발생하는 토큰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 개혁 현장에서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진짜 돈으로 전환되는지 알아봅니다. 광주의 한 해외 AI 단편 드라마 제작 유통 전문 기업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마케팅 책임자 량검은 회사의 가장 큰 운영 지출은 컴퓨팅 파워와 토큰의 호출 비용이라며 해외 단편 드라마 프로젝트의 회수 기간은 8개월이 걸리지만 컴퓨팅 파워 구매 대금 등은 먼저 지급해야 하기에 유동자금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중국은행 광주 지점에서 500만 원의 종합 신용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량검은 은행에서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토큰 소비량이 새로운 신용 증빙으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분 과거 영업 실적을 보거나 공장 건물 담보나 자체 부동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토큰 대출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기 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이 인정해 주어 더 빠르게 더 많은 한도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 덕분에 컴퓨팅 파워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월별, 분기별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중국은행 광주 지점은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금융상품은 기존 신용대출 모델을 탈피해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량과 소비량, 컴퓨팅 파워 서비스 계약 가치, 컴퓨팅 파워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토큰 정산액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기업의 최대 3년, 최고 3천만 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중국은행 광주 지점 부총경리 리류라는 토큰 대출의 핵심 논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 파워 소비를 눈에 보이는 신용 근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류란 부총경리는 기존의 신용대출 모델이 매출과 담보물을 중시했다면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과 소비량, 토큰 정산액 등 업계 특성과 밀접한 핵심 요소를 신용대출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행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5개 기업에 약 2,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 세부 분야의 혁신 상품을 더욱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상련통 수석 경제학자이며 상해 금융발전연구실 집행주임인 동희묘는 컴퓨팅 파워 사용량과 같은 데이터가 은행 신용체계에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은행이 유형 자산 담보 중심에서 디지털 경영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AI 산업 발전 법칙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오늘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동방성 달서현의 드넓은 초원 깊숙한 곳에서 울란광산의 한 현지 직원이 기자를 폐기된 우물가로 데려가 특별한 수호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우물 안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우물 바닥에는 여러 마리의 독수리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 우러는 암컷 독수리가 오랫동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목축업자였던 이 직원은 기자에게 암컷 독수리는 우리가 새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급강하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물가에 들러 새끼 독수리들이 무사한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우물 하나가 새끼 독수리들의 보금자리로 되었습니다. 이는 몽골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현지 목민들이 이 초원을 함께 수호하고 있음을 증견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은 이 폐기된 우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중철 자원그룹이 몽골국에서 전액 출자한 신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광산은 중국이 몽골에서 전액 출자한 단일 지하 광산입니다. 현재 몽골국 국토의 70% 이상이 다양한 수준의 사막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업과 축산업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생태 환경이 취약한 초원 지역에서 산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어떻게 평형시킬 것인지는 시급한 실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철자원 신흠회사의 집행리사 공명사는 최근 몇 년간 이 회사는 광산 주변 10여 개의 샘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몽골국 정부의 나무 10억 그루 심기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광산 구역과 주변 지역의 식생 복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해당 회사는 루게로 1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수십 헥타르의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미광 회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과 충전 채광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선진적인 친환경 기술이 울란 광산에 도입되어 몽골 광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 선광 공장 구역에는 전면적인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물 사용의 폐쇄적 순환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선광 공장 공장장 근손왕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순환수입니다. 처리된 물은 미광 저장소에서 다시 선광 공장으로 이송되어 사용되고 사용이 끝난 물은 다시 미광 저장소로 돌아가는 폐쇄 회로를 형성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광 저장소의 용량 압력을 줄이고 환경오염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울란광산 환경보호부의 공정사 맹허투라에 따르면 해당 광산은 몽골국 최초의 친환경 무폐기 충전 채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하 채굴 공동구역을 적시에 되메우는 관리를 통해 안전생산의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집안 함몰과 식생 훼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명사는 더욱 중요한 점은 현지 공동 건설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지에 1,1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몽골국 국적 직원의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기업은 또 3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주변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취업 통로가 확대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계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울란 광산 린근 초원에 거주하는 목민 강치무건은 기자에게 그녀의 두 자녀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목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양털 깎기, 젖소 차교가 일상 업무였는데 울란 광산에 입사한 뒤 수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 압력이 줄어들자 가족들은 울란 광산이 주최한 식수 록화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중국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에

0: 직접적인 참여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몽골국 림업국 오윤사나 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막화 방지와 토지 복구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는데 관련 성과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면서 몽골국과 중국은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권륜산에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남경대학살을 남경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0: 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2: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3: 세종국이탄생한후당의지도하에인민군대는또조국을보유하고조국을건설하는투쟁에서빛나는업적을쌓았습니다역대반침략투쟁과재해구조등어려움과위험부담에봉착할때마다인민군대는최전선을굳건히지켰습니다셋째강군은세계평화를수호하는필수조건입니다습근병주석은천갈래강물을눈에담고백만군대를가슴에품는드넓은안목으로전투력이있어야전쟁을막을수있고만반의준비태세를갖춰야전쟁을피할수있으며전투력이없을수록공격당할위험부담이커진다고심각하게제기했습니다70여년전세종국창건초기미국을위수로한이른바 UN 군이 무력으로 조선 내전에 개입하는 침략 전쟁을 발동해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중앙은 항미 원조 보가 미국의 결정을 단호히 내렸습니다 장진호 전역에서 특급 여웅 양근사는 완수할 수 없는 임무는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으며 정복할 수 없는 적은 없다는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를제기했습니다1950년11월하갈우리남소고령전투에서양근사는전우들과함께적의공격을수차례막아냈습니다진지에홀로남은상황에서그는 5kg 의폭탄가방을메고도화선을당긴채벌떼같이몰려드는적을향해돌진했습니다거대한폭발소리와함께양근사는적군과의공멸을선택했습니다양근사와그의전우들은중국군인의무적의기계도보여주었습니다거친파도속에서여웅의진면모가보입니다그후양근사의소속연대는양근사련으로명명되었습니다오늘날이연대는영광스러운전통을발행하고관념을혁신하며토지를살려인민군대강군건설의축소판으로되었습니다오늘날양근사련에서세가지불가능은없다는정신은연대가발행하고계승하는하나의정신적유전자가되었습니다

0: 양근사련은 일상 혼란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보여 몇 년째 집단군으로부터 강군 흥군 선봉견으로 포창받았습니다. 정보화 강군의 길에서 양군사련은 이미 전환 승격의 선봉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촬영한 이 영상은 양근사의 전우였던 양덕성 노인이 수십 년 만에 연대를 찾은 정경을 담았습니다. 보병 양덕성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날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장비였습니다.
1: 너무 흥분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전우들과 생사리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연대 양근사 동지도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과학기술 강군 정책에 힘입어 현재 양근사련의 무기장비는 승격과 신구교체를 실현했습니다. 일찍 2002년 양근사련은 여단 개편을 통해 전군 최초의 경기기화 보병부대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 양근사련은 장갑보병에서 합성보병으로 전환했습니다.
2: 저는 주의 1조 좌츠 2조 우츠 하착 후 지정미치 접근할 것.
0: 연대는 고련장의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계승하며 실형 장비 운영 기능을 열심히 련마하도록 장병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새로운 과제를 둘러싸고 지혜를 모으고 난제를 공략하면서 정보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꾸준히 키우고 끊임없는 자아 돌파를 실현하기 위해 분발에 진취하고 있습니다.
1: 노련장에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0: 목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1: 강구는 시대의 요구이며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강군에서 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금평 총서기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 人民军队从胜利走向胜利，彰显了革命纪律的伟大力量。人民军队素以纪律严明著称于世，自创建之日起，就把革命的坚定性、政治的自觉性、纪律的严肃性结合起来，统一意志，统一指挥，统一行动，千军万马有令必行。 有进必止， 攻如猛虎， 守如泰山。 正是由于有了建立在高度政治觉悟基础上的革命纪律， 将士们哪怕冻饿交加， 也不拿群众一针一线， 哪怕烈火焚身， 也岿然不动， 直至付出生命， 哪怕身陷绝境， 也坚守战位，慷慨赴死。 人民军队始终是高度团结统一的战斗集体，始终保持了强大的凝聚力和战斗力。
1: 방금 들으신 것은 습금평 주석이 중국 이민 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관자 립정의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는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곤륜산에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매주마다 국경 지역의 여러 구역을 탑사하는 구자이리 누얼 아브라는 도중에 목민의 집을 방문하고 로인들의 혈압을 검측하거나 안전 위험 부담 요소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모두 메모해둡니다. 1996년생인 아브라는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제3사 툼슈크시 카르길리크 제2목장 3련 당지부 부석입니다. 2018년 석자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부분 동학들이 도시에 남기로 했지만 아브라는 자신의 지원서를 내고 3련으로 돌아와 민병 수비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국경을 지켰다며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발밑에 딛고 선 땅이 모두 조국의 땅이라며 국경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집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비준을 거쳐 여성 민병 분대를 창설한 후 아브라는 초대 분대장직을 맡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브라는 대원들을 이끌고 추적, 격투 등을 열심히 배웠고 또 순찰 업무에 진력했습니다. 여성 민병 분대의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이미 곤륜산의 아름다운 풍경선이 되었습니다. 곤륜산 순찰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갈돌이 가득한 황야,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 게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얼음 강판,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순찰하던 중 대원 레즈 왕구리 다우티가 얼음 강판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는 재빨리 대원을 구출한 후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서서 길을 열면서 대원들에게 자기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동설안의 대원들은 10km를 걷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대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의 신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손발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겨울, 목민 마우라 아이즈 마이티 서이티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이 섭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데다 거센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아브라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자 즉시 응급 장비를 갖춘 후 대원들을 이끌고 빙상 도로를 따라 1시간 넘게 걸은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는 즉시 응급 처치를 한 뒤 로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결국 로인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우라 아이즈는 목총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만 하면 여성 민병 분대는 밤낮이 따로 없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민병 분대의 순찰 로정은 이미 5,000km, 순회 진료수는 루계로 4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지 주민들을 위해 건강 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곤륜 자매꽃 사적 강연 6번, 민족 단결 등 각종 행사 20여 차례 개최한 여성 민병 분대는 국경 최전선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일본 나가사키 원자탄 폭격 서류관은 전시 설명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일본 공공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련 서류관이 7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해설문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남경대학살이라는 표수를 남경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관을 관리하는 나가사키시는 이 같은 변경은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과 주류 교과서와 일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경대학살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서 철증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을 이른바 사건이 아닌 학살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유지 인사들은 이번 조치는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 사회의 또 한 번의 퇴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서류관은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중심지와 동남쪽으로 150m 상거했습니다. 제세 전시실에 위치한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대형 연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연표에 12월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고 밝히고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중국 민중을 검문하는 사진을 곁들였습니다. 올해 67세인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리사장 사키야마 노보루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를 둘러싼 역사전쟁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96년 4월 개관한 이 서류관은 개관 전부터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사키야마에 따르면 서류관의 취지는 남경대학살, 731부대, 일본 침략군 위안부 등 역사사진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관 전 보수파 의원과 우익단체의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시는 남경대학살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성에 진입하는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진보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원들은 남경성 진입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시민을 학살지로 몰고 가는 영상의 캡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꿰었습니다. 개관 후 일본 우익 세력이 거세게 반발하고 수백 대의 가두 선전차를 동원해 나가사키 시청과 원자탄 폭발 서류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해 결성된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은 서류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의 지속적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시는 그해 관련 문자와 영상 자료를 서류관에서 철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익 세력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2020년 10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 대표 와타나베 마사미스 등이 서류관을 직접 찾아 관장에게 전시 중인 남경대학살 어구를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파 의원들을 동원해 계속해 나가사키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키야마가 속한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등 20개 단체는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원자탄 폭발 전시를 요구하는 나가사키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남경대학살 표현을 유지할 것을 나가사키시에 촉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키야마는 나가사키 전 시장인 이토 이치오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토 이치오는 나가사키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줄곧 호소해왔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호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가을 나가사키시는 서류관 운영 심의회에 전시갱신 설계안 중간 보고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경 점령, 대학 살사건 발생 이라는 표현을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관련 조정은 즉각 여러 진보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올 2월 열린 서류관 운영심의회에서 한 일본 민간대표는 일본의 가해 역사를 담화하는 전시는 세계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시 정부 사이트의 서류관 전시 관련 의견함은 역사 수정주의 색채가 짙은한 시민 제보를 선별해 게재했습니다. 편지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남경사건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남경사건은 명백히 중미 정부의 선전이며 외국인과 학생 관객이 많기에 더 이상 역사적 거짓을 퍼뜨려선 안 된다 등등 터무니없는 의견을 나열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사키시 관련 부문은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이라는 해설문을 갱신할 때 문부과학성이 심혈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관련 표현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서류관 운영심의회가 전시갱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남경 대학살 표현을 바꾸도록 오랫동안 압박해 온 와타나베 마사미스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발전위원회 리사장 후지타 다카카게는 우익 세력이 여러 가지 구실을 이용해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운영심의회에 침투했다고 까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경 대학살은 일본이 근대사에서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이자 일본 침략전쟁의 성격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종료 81년이 지난 지금도 나가사키시가 서류관 전시 갱신을 빌미로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침략 성격을 부정하는 남경 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모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나가사키시는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갱신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셋 전시실의 변경폭이 가장 컸으며 한 벽면을 차지했던 일충 전쟁과 태평양 전쟁 연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 차례 세계대전 전시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몇 안 되는 공공시설인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마저 이렇게 함락된 것을 두고 사키야마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은 늘 비어있고 식탁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없고 현관문을 열면 공기부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사람을 그냥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지만 네, 단순히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모질살을 오래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질러진 공간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빨리 망가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삶도 비슷하게 삽니다. 감정을 오래 쌓아두지 않고 관계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 미뤄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을 빠르게 구분합니다. 네, 공간은 그 사람의 머릿속을 닮아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정옥님의 글 정신연령의 승화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명찰 추호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의 목표 그리고 임무와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결정은 관련 부분의 여러 곳에서 법치 건설과 립법 사업을 보치한 외에 제9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임무와 요구를 제기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종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시대가 진보하고 실천이 발전하면서 법률체계 건설에 새로운 요구가 부단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률체계도 반드시 시대와 더불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국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헌법이 확립한 제도, 원칙, 규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국가 근본법인 헌법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하며 완비한 법률로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고 헌법의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헌법의 권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립법 사업에서 헌법의 핵심적 지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게 하는 바 모든 립법 단계에서 헌법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립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고 헌법의 권위를 구현하며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실시 상황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바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법규의 제정과 실시 상황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발전 상황과 사업 전개 상황, 합헌송 심사 업무와 등록 심사 업무 상황을 포함한 헌법 실시 상황과 헌법 감독 상황을 반영하고 보고하는 것을 통해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헌법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때 관한 중점 사업과 사업 건의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제도를 보완하여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업무의 능력과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인민대표대회가 주도하며 정부가 받쳐주고 각 측이 참여하는 립법사업 구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정은 전국의 립법사업을 령도하고 국가립법사업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 결정합니다. 립법 권위는 지방의 당위원회는 당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본 지역의 립법 사업을 지도합니다.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의 연결 및 조율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립법 사업에서 정부의 중요한 받침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하는 바 정부의 립법 제도 건설을 강화 개진하고 관련 법률 조안 지방성 법규 조안의 작성과 심의에 회부하는 사업을 잘 진행하며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부문규칙과 지방정부규칙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각층이 질서 있게 립법사업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식을 확대해야 하는 바 립법협상에서 정협위원, 민주당파, 공상업연합회, 무소속인사, 인민단체, 사회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종점 분야, 신흥 분야, 소비 분야의 립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관리에 수요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수요되며 국가 안전의 수호에 필요한 법률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둘러싸고 종대한 체제 조성, 종대한 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분야에서 반영된 문제가 두드러진 법률을 다그쳐 개정하고 법률 제도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국가 각 분야의 제도가 더욱 보완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시종 차별 없이 대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량완 발전 환경을 마련해주고 보다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침과 정책을 견제합니다. 금융법을 제정하여 금융 분야의 종합적이고 통괄적인 법률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금융 분야의 법치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감독법 및 그 실시 기재를 보완하고 헌법이 부여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의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고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종합민족의 결집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여 법조나 입법의 방식으로 신시대 생태문명건설 리론과 제도, 실천혁신성과를 확립해야 합니다. 감찰법을 개정하고 반경외부패법을 제정하여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법률제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안전, 과학기술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위험예방통제 등 면의 립법을 강화하고 신질생산력, 디지털경제, 초고도경제,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의 법률 법규 제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내 법치와 서외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투쟁에서 법치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서외 법치 도구를 다양화하며 우리나라 법률의 국제적 적용을 위한 법률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정, 개정, 폐지, 해석, 편찬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을 뚫어 건설된 한갈래 수로가 60여 년간 가없이 펼쳐진 논에 감로수를 대고 한수의 노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병강의 아들, 딸들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60년 전, 붉은 해 병강 비춘회가 전국 각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길림성 화룡시 원봉수로 건설의 장글을 구가했으며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병강 아들, 딸들의 분진의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쾌청한 여름날, 도문 강반의 벼 물결이 일렁입니다. 화룡시 송성진 대동촌 올해 88세인 원봉수로 원로 건설자 동숙선은 당시 수로 건설장 현장에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돌을 날랐고 그의 아내 곽윤타는 수로 건설에 뛰어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두로인은 논두렁에 앉아 수로가 논으로 흘러드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처럼 뜨겁습니다. 네, 이 물은 그 시절 우리가 어깨로 메어 나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요. 동숙소로인의 첫 마디는 순식간에 열정이 불타던 그 시대로 시공간을 뒤돌리며 60년을 훌쩍 뛰어넘은 이야기의 뜨거운 서사를 펼쳤습니다. 시간은 지난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성진은 도문강을 끼고 있어 수원이 풍부했지만 가파른 산세 때문에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물의 수위는 산속의 옥토보다 낮았고 드넓은 비탈밭은 해마다 관계수가 부족했습니다. 큰 강을 끼고도 논이 될 물이 부족하여 날씨 기대 농사를 지어야 한 것은 지난 세기 종엽 현지 주민들이 실제로 직면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상황을 개변시키려면 수리시설을 건설해 강물을 산 너머 경작지에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건은 도할 나위 없이 열악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제대로 된 길이 없어 대형 기계 설비를 들일 수 없었고 건설 자재 운반은 오로지 소수레와 인력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깨는 작업에 쓸 수 있는 도구는 곡괭이와 멜대뿐이었으며 물자 공급도 부족하여 잡곡이 당시로서는 가장 훌륭한 식량이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하고 여건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낸다. 1956년 원봉수로 수리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됐습니다. 동숙서 로인은 원봉수로 건설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로인은 끝없이 펼쳐진 논의의 두렁에 앉아 발날에 비옥한 흙투를 어루만지며 지난 세월을 어제일처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소수레조차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지 못했소. 기계 도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세멘트며 모래, 자갈, 돌을 전부 사람이 어깨 메고 날랐지. 멜대가 어깨를 짓눌러 살가죽이 벗겨지고 또 벗겨졌지만 모두 이를 악물고 누구 하나 멈추려 하지 않았어. 당시 광윤타는 집에서 수로 건설에 뛰어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필사적인 사투는 후대들이 쌀밥을 먹게 하려는 것이라는 선대들의 소박한 염원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굳건한 힘으로 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여러 민족 건설자들은 깊은 산 속에서 낮에는 산을 뚫고 돌을 부수고 밤에 잠깐 휴식하면서 극히 열악한 여건에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허리에 밧줄을 동인 채 공중에서 작업하고 돌을 깨고 폭약을 터뜨리고 자재를 나르고 제방을 세우는 작업은 걸음마다 위험하고 단계마다 난관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2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58년 원봉수로가 완공되어 물꼬가 트기 시작했습니다. 고세차게 흐르는 도문강물이 60m 높이의 산 언덕을 넘어 450헥타르의 토지를 적셔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높은 산 언덕은 비옥한 들로, 황무지는 곡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천을 뒤바꾼 이 창거 속에는 가장 감동적인 민족 단결의 바탕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주식은 대부분 수수밥과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이었는데 식감이 거칠어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선족 주민들은 집에서 담근 김치를 현장에 날라 상큼한 맛으로 고된 노동의 피로를 털어줬습니다. 명절 때면 한족 건설자들은 여기 저기에서 식재료를 구해 물만두를 빚어 나눠 먹으면서 음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었습니다. 김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두 한 입씩 나눠 개눈 감추듯이 먹었지. 뜨끈한 물만두도 너나 없이 모여서 맛있게 먹었어. 동숙서로인의 이야기 속 소소한 일상은 그 시대 가장 따뜻하고 심금을 울리는 단결의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산과 들이 이를 견증합니다. 연변의 열토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은 손에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맨몸으로 불가능을 세간의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수리 건설의 쾌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꿈을 이룬 생동한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산천의 격변을 이룬 본토에서 사시는 마침내 시간을 뛰어넘어 흐르는 시대의 선율로 되었습니다. 1966년 원봉수로가 개통된 지 8년이 되던 해, 당시 화룡현 문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작곡가 김봉원은 봉수가를 창작 주제로 삼고 화룡현에서 농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며 산을 두루 곡창을 읽은 자신의 경험의 결부에 단숨에 곡을 지었습니다. 1968년 작사가 한윤호가 중국어로 가사를 새로 붙이면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올리고 강을 막아 제방을 쌓은 건설 장면을 가사에 넣었고 붉은 해 병강 비춘에는 이로부터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홈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격앙되고 랑랑한 선율과 소박하면서도 힘있는 가사는 원봉수로 건설의 웅장한 상면을 생동하게 재현하면서 열정이 불타는 그 세월 병강 아들, 딸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개척 실천한 본토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조명했습니다. 60년간 이 노래는 해랑강변에서 전국 각지로 향하며 연변을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문화보호로 되었으며 더욱이 여러 민족 대중이 감은 분진하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는 정신적 장가로 되었습니다. 한수의 노래, 한 갈래 수로, 하나의 열토, 한 줄기 조심히 서로 어우러져 힘을 실어주면서 연변의 독특한 홍색 기어, 문화 저력과 정신적 힘으로 축적되었습니다. 물은 쉼없이 흐르고 정신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원봉수로는 생명수로를 넘어 봉작수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새시대 행복수로, 지능수로로 거듭났습니다.
수로는 짙은 벼 향기를 풍기는 벼 물결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존승되는 본토의 정신과 민족 단합의 색채도 함께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아이들이야 언제 이런 고생을 겪었겠소.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는 정신은 어느 시대든 잃어서는 안 돼요. 냄새 지긋한 동숙서와 광륜탄은 수로 건설 이야기를 후대들에게 들려줄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현재 량주의 애손자는 영광스럽게 군에 입대했고 애손녀도 대학을 졸업한 뒤 일터에서 착실하게 사업하면서 병강 건설자의 열성과 담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승은 한 가정에 그치지 않았으며 역사 속에 머물지 않고 숭성진의 구석구석을 적시고 활용시 발전, 연변진흥의 면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시대에 들어선 후 숭성진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이라는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한마음 정신을 일상사업에 융합시켰습니다. 동무 흥변 등 사업을 심화하고 한마음으로 변방의 융합주제 활동을 전개했으며 여러 민족 여성들을 조직하여 밀가루 음식을 만들며 특색 농산물 장태를 마련하는 등 방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당시 수로 건설에 매진한 것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였다면 오늘날 민족 단결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며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이 갈수록 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한 방향으로 힘을 쓰는 한마음의 바탕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숭성진 당위원회 선전위원 리방화의 말은 병강 발전의 조심과 불변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원봉수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관계 기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향촌진흥 전략의 추진과 함께 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331 변경개방관광대회 통로가 변경을 따라 굽이굽이 뻗어나가며 깊은 산의 폐쇄를 타파하고 사면팔방의 관광객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구남산 아래에는 아름다운 논밭 풍경이 펼쳐지고 향촌 캠핑장과 특색 장터가 자리 잡으면서 명절과 휴일이면 송산 장터는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입살, 꿀, 조선족 고추장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이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통해 심산 속에서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면서 현지 특색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민대지를 바라보면 선대들의 분투정신이 새 시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무산 사이를 누비고 도시의 야간 경제가 활기를 띠며 활용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 연결시 인삼 국가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등 중점 프로젝트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감식 지역사회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여러 민족 대중들의 왕래, 교류, 융화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원봉수로는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형제 자매처럼 서로 아끼며 단결 분진한 두터운 정을 견증하고 종아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든든한 토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석양이 질 무렵 원봉수로 사이판 부근에서 멀리 바라보니 금빛 노을이 사는 덕을 온통 물들이고 수로는 끊임없이 논을 적시며 또 한철의 풍작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최종국님의 글 정신연령의 승화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황혼은 하루의 끝자락이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황혼의 진짜 가치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빛이 얼마나 따스하고 깊은가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그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와는 별개로 정신연령이 간직한 젊음의 힘입니다. 멋진 황혼 인생이란 결국 정신연령이 있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락조가 붉게 타오르는 순간처럼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로린의 부단한 자기 성장과 정신연령의 승화에서 기인됩니다. 생리적인 로화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지만 정신연령만은 각국에 따라 얼마든지 그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입포단장, 옷매무시와 얼굴을 깔끔하게 가꾸는 것은 타인에 대한 레이자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꾀죄죄한 모습은 타인에게 주는 이미지를 흐려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인 게으름을 노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란한 치장이나 분에 넘치는 사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는 세련됨, 편안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자연스러운 자태야말로 바람직한 노년의 풍경입니다. 외적인 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미를 가꾸는 일입니다. 내면이 텅 비고 언행의 시대를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급 화장품과 명품 옷으로 휘감아도 결국 언행이 나이를 노출할 것입니다. 내면의 기질이 우아하게 우러나올 때 비로소 애면의 단장도 빛을 발하며 진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법입니다. 그래야 진정 멋진 로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리적인 나이는 한 해 두 해 늘어가도 정신적 나이는 가꿀수록 줄어듭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들어도 생리 연령과 정신 연령이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 연령을 반비례로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시대의 맥박에 맞춰 신생 사물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며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현대식 로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거창한 목표는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매일, 매월, 매년을 단위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살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꿈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며 사는 노년이야말로 생기가 넘치는 삶입니다. 나는 정년 퇴직 후에도 평생 종사했던 전공을 살려 연결시 공업기업에서 여열을 불태웠습니다. 35세 이하라는 회사의 연령 제한도 파격적으로 깨뜨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오기 하나로 비록 직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집중하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졌고 오히려 매일 배우고 도전하며 마음은 날로 젊어지고 자신감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내 직장에서 젊은이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사상은 입버릇처럼 나의 정신연령이 40대라고 듣기 좋은 말로 고무 경례해주며 움직일 수만 있다면 70이 될 때까지 계속 일해달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네, 이런 활력은 단순히 의욕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낡은 터에서 입밥 먹던 생각만 하며 과거 경험만을 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우기지 말고 부단히 자신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네트워크 시대, 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들며 젊은이들과 대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었고 업무 소통의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과 경력에만 연연하는 선배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고 함께 호흡하는 동료가 되고자 했습니다. 멋진 황혼 인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든 가정에서든 명석한 두뇌와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신생 사물에 대담하게 도전하며 진보한 습관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멋진 노인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타령만 하지 말고 정신연령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며 오늘도 한 뼘도 성장하는 노인들을 보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황혼의 캔버스에 성실히 붓을 얹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노래는 석양이 물드는 하늘처럼 따스하고 장엄한 풍경이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빛깔이 깊어지는 여성임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양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가장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 연령도 그러하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밝을 명, 살필 찰, 가을 추, 잔털 호, 명찰 주호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지극히 미세한 것까지 살피다, 눈이 밝고 날카로워 사소한 일에 대해서까지 빈틈없이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한 번은 맹자가 제 나라에 갔는데 제성왕이 춘추시대 때 제황공과 진문공이 어떻게 폐수가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맹자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의 힘을 빌려 천하를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성왕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어떤 도덕이야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 맹자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천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성왕이 자신과 같은 군주도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맹자는 이에 긍정적인 답을 주었고 제성왕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맹자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도 죽이기 꺼려 양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은 천하를 통일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인색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왕의 마음씨가 여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백성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어찌 대왕의 오진 사랑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도살당하는 짐승으로 놓고 볼 때 소나 양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네, 맹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가 대왕에게 나는 힘이 장사이어서 3천 근짜리

물건도 꼬뜨나게 들어올리나 깃털 하나를 들 수 없고 가을날 새들의 몸에 새로 자란 보슴털까지 확연하게 보아낼 수 있지만 눈앞에 있는 한 수레의 땔감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이에 최선왕이 머리를 저으며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맹자가 긴 설명의 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대왕의 선심은 짐승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깃털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수레나 되는 땔감을 보지 못함은 눈길을 돌려 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왕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때문에 대왕께서는 도덕으로 천하를 통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왕께서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고사성어 명찰추호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웽그리아 대통령이 취임한 버커 언드라시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우리나라 외자 완종화 조치가 정밀하게 효력을 발휘하면서 외자 유치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량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에콰도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광동성 심수시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시가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실질적인 효과성을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이 19일 버커 언드라시에서 축전을 보내 그가 웽그리아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웽그리아는 새 중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중국과 웽그리아의 전통적인 신선한 유관력자를 자랑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수교 70진을 내 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등 상대, 호혜 상생의 리념을 견지해왔으며 제 분야의 협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버커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고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웽그리아의 신시대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초대형 시장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대순환을 통해 전 세계에 자원 요소를 유치해야 하며 기존의 우량 외자를 남겨두는 동시에 더 많은 고품질 외자를 유치하여 무역과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는 안정세로 돌아서며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의 새 산업과 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투자 강도를 높이면서 투자 유치 구조가 한층 더 새로운 방향으로 더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100년 초콜릿 브랜드의 최초 몰입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

0: 파여 상해 회해로 상권의 상징적인 외자 최초 매장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브랜드 그룹 관리층 구성원 마이클 슈필러는 우리 초콜릿 마스터 수업은 인증 예매가 매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 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활기차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국가개혁개방시험지로서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림항신구는 제도혁신 분야에서 과감하게 탐색하고 용감하게 돌파를 이루어내며 많은 외자 기업의 정착을 이끌었습니다. 림항신구 관리위원회 금융무역처 2급 주임과원 장영은 림항신구는 5개 자유, 하나의 편의 제도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의 개방 확대 사업 포치를 확고히 관철하여 외자 허가 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의학 분야의 허가제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세포와 유전자 치료, 혁신 약품 등 신흥 분야로의 외자 기업의 진출을 집중 유도하고 전사슬 개방형 산업 생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중국만이 비로소 현대화 중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습근평 주석은 국제공상업계 대표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고 표하고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 정책은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가 고품질 발전의 추진을 견지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사업 진출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외자 유치 대성으로서 강소성은 외자 진입, 연구개발, 유통, 협력 전사슬 봉사를 최적화하고 외자 인수합병, 지분 투자, 리윤 재투자 등 다원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소성의 실제 외자 사용 규모는 95억 9천만 달러로 규모 면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외자는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무청 외자처 류소회 처장은 우리는 2026년 전성 외자 안정, 우수화 촉진 행동을 전개하여 새 프로젝트 유치, 외자 수준 제고, 중점 프로젝트 보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외자 본부 육성 정책 수정을 조속히 가동하고 외자 연구개발센터 수입세 정책 실시 방안을 내놓아 상시화된 정부 기업 소통 기제를 완비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응용시장, 완비화된 산업 생태계, 풍부한 혁신 전경을 갖춘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광동성 심수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한 외자 기업은 올해 들어 현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중국 지역 은홍방 총경리는 상반기까지 800여만 달러의 투자를 완료했는데 주로 심수는 물론 광역도시권 연구개발센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 연구개발센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업무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산업과 혁신 생태의 상호 에너지 부여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은 제조 기지에서 혁신 원천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신설 외자 기업 수는 5.3% 증가했고 외자 유치 규모는 4,021억 4천만 원에 달했으며 근 4,800개에 가까운 외자 기업이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외자의 고품질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호조세를 보이며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양호한 추세에 입각하여 중국은 외자 유치의 새로운 우세를 한층 더 조성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상무부 외자사 맹화정 사장은 우리는 관련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봉사업이 융합화, 디지털 지능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고무하고 생산성 봉사업의 전문화, 고급화 확장을 촉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의 품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자 연구개발센터 지원 정책을 더욱 정비하고 더 많은 외국 고급 인재의 도입을 편의하여 혁신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19일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콰도르 노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습검총 주석은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중국 에콰도르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를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에너지, 광물 자원, 경제 무역, 민생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현대화 건설에 더욱 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되어 에콰도르 각 각축과 함께 중국 라틴 아메리카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노바 대통령은 중국은 에콰도르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좋은 보시라고 표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무역, 금융, 에너지, 광업, 기반시설, 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호혜상생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랍니다. 오종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8월 19일 오전 북경에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갖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철하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상무 관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에콰도르 국회와 다차원 다분야 친선 교류를 강화하여 입법과 감독,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을 좋은 벗, 좋은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지지하고 중국과 무역, 투자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입법 기구 간의 상호 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소첩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동성 심수시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속하자시는 올바른 지조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점검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이 관심을 갖고 중시하는 문제 해결에 힘썼으며 학습 교양을 민생 혜택 발전 촉진과 긴밀히 결합해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에서 광동성 심수시는 초대 도시의 청년 집단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청년들이 기술 향상과 직업 전환 과정에서 갖는 수요를 중점에 두고 당과 군중 봉사센터를 기반으로 공익성과 보편성을 갖춘 야간 학교를 조성해 기술 훈련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전구, 복전가도는 심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 중 하나로 설문조사와 좌담, 교류 등의 조사 결과 현지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차별화된 학습 수요에 주목하여 현지에서 분충 분류에 따른 AI 과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현재까지 누적 90회 개강하고 연인수로 6,100명 이상을 교육했습니다. 심수시민 진상은 자신은 늘 감을 잡지 못해 잘 헤매곤 했는데 우리에게 AI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전교된 이래 심수지 전역의 현초급 이상 지도부는 문제반 168개를 점검 정리했으며 현재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시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심수지 당위원회 조직부 상무부부장 정설련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교육하며 민생의 필요를 묻는 자세를 견제, 고용, 소득 증대, 교육, 의료, 주거 보장 등 대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공봉사 수준을 높여 학습 교양의 성과를 발전 촉진과 민생 혜택이라는 실제 성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속하자씨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일선으로 깊이 들어가 민심을 살피고 민생 우려를 풀어주도록 이끌어 학습 교양 성과를 기층 사무관리의 실효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방로 보행거리는 현재 대표적인 특색 관광거리입니다. 야시장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소음과 기름 연기 등도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시장관리, 도시관리, 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함께 꾸려 상인의 영업과 주민생활을 총괄 조정했으며 도로변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야시장 영업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승격 개선했으며 영업시간을 규범했습니다. 상인 료안원은 지금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장사도 아주 잘 되고 손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기대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학습교행이 전교된 이래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석하자씨는 실질적인 민생사무 3,500여 건을 일체적으로 추진 처리했습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석하자씨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하옥구는 우리는 민생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일을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신변의 관심을 받는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대중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인공지능 분야의 용어 토큰은 중국어로 사원이라 불립니다. 최근 광동성 최초의 토큰 경제 전용 금융 상품인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모델 호출로 발생하는 토큰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 개혁 현장에서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진짜 돈으로 전환되는지 알아봅니다. 광주의 한 해외 AI 단편 드라마 제작 유통 전문 기업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마케팅 책임자 량검은 회사의 가장 큰 운영 지출은 컴퓨팅 파워와 토큰의 호출 비용이라며 해외 단편 드라마 프로젝트의 회수 기간은 8개월이 걸리지만 컴퓨팅 파워 구매 대금 등은 먼저 지급해야 하기에 유동 자금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중국은행 광주 지점에서 500만 원의 종합 신용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량검은 은행에서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토큰 소비량이 새로운 신용 증빙으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0: 신청하면 대부분 과거 영업 실적을 보거나 공장 건물 담보나 자체 부동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토큰 대출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기 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이 인정해 주어 더 빠르게 더 많은 한도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 덕분에 컴퓨팅 파워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월별, 분기별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중국은행 광주 지점은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은 기존 신용대출 모델을 탈피해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량과 소비량, 컴퓨팅 파워 서비스 계약 가치, 컴퓨팅 파워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토큰 정산액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기업에 최대 3년, 최고 3천만 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중국은행 광주 지점 부총경리 리류라는 토큰 대출의 핵심 논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 파워 소비를 눈에 보이는 신용 근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류란 부총경리는 기존의 신용대출 모델이 매출과 담보물을 중시했다면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과 소비량, 토큰 정산액 등 업계 특성과 밀접한 핵심 요소를 신용대출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행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5개 기업에 약 2,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 세부 분야의 혁신 상품을 더욱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상련통 수석 경제학자이며 상해 금융발전연구실 집행주임인 동희묘는 컴퓨팅 파워 사용량과 같은 데이터가 은행 신용체계에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은행이 유형 자산 담보 중심에서 디지털 경영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AI 산업 발전 법칙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1: 시사 해설.

0: 오늘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동방성 달서현의 드넓은 초원 깊숙한 곳에서 울란광산의 한 현지 직원이 기자를 폐기된 우물가로 데려가 특별한 수호 활동에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우물 안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우물 바닥에는 여러 마리의 독수리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 우러는 암컷 독수리가 오랫동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목축업자였던 이 직원은 기자에게 암컷 독수리는 우리가 새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급강하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물가에 들러 새끼 독수리들이 무사한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우물 하나가 새끼 독수리들의 보금자리로 되었습니다. 이는 몽골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현지 목민들이 이 초원을 함께 수호하고 있음을 증견하고 있습니다. 울란광산은 이 폐기된 우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중철자원그룹이 몽골국에서 전액 출자한 신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광산은 중국이 몽골에서 전액 출자한 단일 지하 광산입니다. 현재 몽골국 국토의 70% 이상이 다양한 수준의 사막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업과 축산업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생태 환경이 취약한 초원 지역에서 산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어떻게 평형시킬 것인지는 시급한 실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철자원 신흥회사의 집행리사 공명사는 최근 몇 년간 이 회사는 광산 주변 10여 개의 샘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몽골국 정부의 나무 10억 그루 심기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광산 구역과 주변 지역의 식생 복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해당 회사는 루게로 1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수십 헥타르의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미광 회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과 충전 채광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선진적인 친환경 기술이 울란 광산에 도입되어 몽골 광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 선광 공장 구역에는 전면적인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물 사용의 폐쇄적 순환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선광 공장 공장장 근손왕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순환수입니다. 처리된 물은 미광 저장소에서 다시 선광 공장으로 이송되어 사용되고 사용이 끝난 물은 다시 미광 저장소로 돌아가는 폐쇄 회로를 형성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광 저장소의 용량 압력을 줄이고 환경오염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울란광산 환경보호부의 공정사 맹허투라에 따르면 해당 광산은 몽골국 최초의 친환경 무폐기 충전 채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하 채굴 공동구역을 적시에 되메우는 관리를 통해 안전 생산의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집안 함몰과 식생 훼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명사는 더욱 중요한 점은 현지 공동 건설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지에 1,1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몽골국 국적 직원의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기업은 또 3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주변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취업 통로가 확대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계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울란 광산 린근 초원에 거주하는 목민 강치무거는 기자에게 그녀의 두 자녀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목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양털 깎기, 젖소 차교가 일상 업무였는데 울란광산에 입사한 뒤 수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 압력이 줄어들자 가족들은 울란광산이 주최한 식수 록화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중국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몽골국 림업국 오윤사나 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막화 방지와 토지 복구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는데 관련 성과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면서 몽골국과 중국은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권륜산의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남경대학살을 남경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세종국이 탄생한 후 당의 지도하에 인민군대는 또 조국을 보유하고 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역대 반침략 투쟁과 재해 구조 등 어려움과 위험 부담에 봉착할 때마다 인민군대는 최전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셋째, 강군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천갈래 강물을 눈에 담고 백만 군대를 가슴에 품는 드넓은 안목으로 전투력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전투력이 없을수록 공격당할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심각하게 제기했습니다. 70여 년 전 세종국 창건 초기 미국을 위수로 한 이른바 유엔군이 무력으로 조선 내전에 개입하는 침략 전쟁을 발동해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주왕은 항미 원조 보가 미국의 결정을 단호히 내렸습니다. 장진호 전역에서 특급 여웅 양근사는 완수할 수 없는

없는 임무는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으며 정복할 수 없는 적은 없다는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를 제기했습니다. 1950년 11월 하갈우리 남소고령 전투에서 양근사는 전우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냈습니다. 진지에 홀로 남은 상황에서 그는 5kg의 폭탄 가방을 메고 도화선을 당긴 채 벌떼같이 몰려드는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폭발 소리와 함께 양근사는 적군과의 공멸을 선택했습니다. 양근사와 그의 전우들은 중국 군인의 무적의 기계도 보여주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여웅의 진면모가 보입니다. 그 후 양근사의 소속 연대는 양근사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연대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발행하고 관념을 혁신하며 토지를 살려 인민군대 강군 건설의 축소판으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양근사련에서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은 연대가 발행하고 계승하는 하나의 정신적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0: 양근 사련은 일상 훈련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보여 연 몇 년째 집단군으로부터 강군 흥훈 선봉견으로 표창받았습니다. 정보화 강군의 길에서 양군 사련은 이미 전환 승격의 선봉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촬영한 이 영상은 양근사의 전우였던 양덕성 노인이 수십 년 만에 연대를 찾은 전경을 담았습니다. 보병 양덕성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날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장비였습니다.
1: 너무 흥분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전우들과 생사리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연대 양근사 동지도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과학기술 강군 정책에 힘입어 현재 양근사련의 무기장비는 승격과 신구교체를 실현했습니다. 일찍 2002년 양근사련은 여단 개편을 통해 전군 최초의 경기계화 보병부대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 양근사련은 장갑보병에서 합성보병으로 전환했습니다.
2: 저는 주의 1조 좌측 2조 우측 하차 후 지정위치 접경할 것.
0: 연대는 고련장의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계승하며 실형 장비 운영 기능을 열심히 련마하도록 장병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새로운 과제를 둘러싸고 지혜를 모으고 난제를 공략하면서 정보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꾸준히 키우고 끊임없는 자아 돌파를 실현하기 위해 분발 진취하고 있습니다.
1: 노련장의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전투 선언은 당 조직에 대한 장엄한 서약이고 또한 어떤 임무와 어려움에 부딪히든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여웅 선언을 실천하면서 모든 고난을 제치고 승리를 안아오도록 연대 모든 당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0: 오늘날 양근사련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지만 앞장서 돌격하고 선두를 달리는 정신은 여전히 하나의 신념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여웅의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양근사련 장병들은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강군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빛나는 업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강군은 시대의 요구이며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강군에서 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금평 총서기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 人民军队从胜利走向胜利，彰显了革命纪律的伟大力量。人民军队素以纪律严明著称于世，自创建之日起，就把革命的坚定性、政治的自觉性、纪律的严肃性结合起来。

0: 방금 들으신 것은 습금평 주석이 중국 이민 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관자 립정의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는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곤륜산에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매주마다 국경 지역의 여러 구역을 탑사하는 구자이리 누얼 아브라는 도중에 목민의 집을 방문하고 로인들의 혈압을 검측하거나 안전 위험 부담 요소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모두 메모해둡니다. 1996년생인 아브라는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제3사 툼슈크시 카르길리크 제2목장 3련 당지부 부석입니다. 2018년 석자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부분 동학들이 도시에 남기로 했지만 아브라는 자신의 지원서를 내고 3련으로 돌아와 민병 수비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국경을 지켰다며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발밑에 딛고 선 땅이 모두 조국의 땅이라며 국경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집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비준을 거쳐 여성 민병 분대를 창설한 후 아브라는 초대 분대장직을 맡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브라는 대원들을 이끌고 추적, 격투 등을 열심히 배웠고 또 순찰 업무에 진력했습니다. 여성 민병 분대의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이미 곤륜산의 아름다운 풍경선이 되었습니다. 곤륜산 순찰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갈돌이 가득한 황야,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 게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얼음 강판,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순찰하던 중 대원 레즈 왕구리 다우티가 얼음 강판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는 재빨리 대원을 구출한 후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서서 길을 열면서 대원들에게 자기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동설안의 대원들은 10km를 걷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련대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의 신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손발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겨울, 목민 마우라 아이즈 마이티 서이티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이 섭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데다 거센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아브라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자 즉시 응급 장비를 갖춘 후 대원들을 이끌고 빙상 도로를 따라 1시간 넘게 걸은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는 즉시 응급 처치를 한 뒤 로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결국 로인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우라 아이즈는 목총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만 하면 여성 민병 분대는 밤낮이 따로 없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민병 분대의 순찰 로정은 이미 5,000km, 순회 진료수는 루계로 4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지 주민들을 위해 건강 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곤륜 자매꽃 사적 강연 6번, 민족 단결 등 각종 행사 20여 차례 개최한 여성 민병 분대는 국경 최전선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일본 나가사키 원자탄 폭격 서류관은 전시 설명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일본 공공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련 서류관이 7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해설문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남경대학살이라는 표수를 남경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관을 관리하는 나가사키시는 이 같은 변경은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과 주류, 교과서와 일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경대학살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서 철증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을 이른바 사건이 아닌 학살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유지 인사들은 이번 조치를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 사회의 또 한 번의 퇴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서류관은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중심지와 동남쪽으로 150m 상거했습니다. 제세 전시실에 위치한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대형 연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연표에 12월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고 밝히고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중국 민중을 검문하는 사진을 곁들였습니다. 올해 67세인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리사장 사키야마 노보루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를 둘러싼 역사전쟁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96년 4월 개관한 이 서류관은 개관 전부터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사키야마에 따르면 서류관의 취지는 남경대학살, 731부대, 일본 침략군 위안부 등 역사사진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관 전 보수파 의원과 우익단체의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시는 남경대학살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성에 진입하는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진보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원들은 남경성 진입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시민을 학살지로 몰고 가는 영상의 캡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개관 후 일본 우익 세력이 거세게 반발하고 수백 대의 가두 선전차를 동원해 나가사키 시청과 원자탄 폭발 서류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해 결성된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은 서류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의 지속적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시는 그해 관련 문자와 영상 자료를 서류관에서 철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익 세력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2020년 10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 대표 와타나베 마사미스 등이 서류관을 직접 찾아 관장에게 전시 중인 남경대학살 어구를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파 의원들을 동원해 계속해 나가사키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키야마가 속한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등 20개 단체는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원자탄 폭발 전시를 요구하는 나가사키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남경대학살 표현을 유지할 것을 나가사키시에 촉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키야마는 나가사키 전 시장인 이토 이치오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토 이치오는 나가사키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줄곧 호소해왔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호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가을 나가사키시는 서류관 운영 심의회에 전시갱신 설계안 중간 보고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는 표현을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관련 조정은 즉각 여러 진보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올 2월 열린 서류관 운영심의회에서 한 일본 민간대표는 일본의 가해 역사를 담화하는 전시는 세계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시 정부 사이트의 서류관 전시 관련 의견함은 역사 수정주의 색채가 짙은한 시민 제보를 선별해 게재했습니다. 편지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남경사건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남경사건은 명백히 중미 정부의 선전이며 외국인과 학생 관객이 많기에 더 이상 역사적 거짓을 퍼뜨려선 안 된다 등등 터무니없는 의견을 나열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사키시 관련 부문은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이라는 해설문을 갱신할 때 문부과학성이 심혈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관련 표현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서류관 운영심의회가 전시갱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남경 대학살 표현을 바꾸도록 오랫동안 압박해 온 와타나베 마사미스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발전위원회 리사장 후지타 다카카게는 우익 세력이 여러 가지 구실을 이용해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운영심의회에 침투했다고 까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경 대학살은 일본이 근대사에서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이자 일본 침략전쟁의 성격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종료 81년이 지난 지금도 나가사키시가 서류관 전시 갱신을 빌미로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침략 성격을 부정하는 남경 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모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나가사키시는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갱신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셋 전시실의 변경폭이 가장 컸으며 한 벽면을 차지했던 일충 전쟁과 태평양 전쟁 연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 차례 세계대전 전시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몇 안 되는 공공시설인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마저 이렇게 함락된 것을 두고 사키야마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은 늘 비어있고 식탁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없고 현관문을 열면 공기부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사람을 그냥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지만 네, 단순히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모질사를 오래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질러진 공간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빨리 망가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삶도 비슷하게 삽니다. 감정을 오래 쌓아두지 않고 관계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 미뤄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을 빠르게 구분합니다. 네, 공간은 그 사람의 머릿속을 닮아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정옥님의 글 정신연령의 승화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명찰 추호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보푸나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의 목표 그리고 임무와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결정은 관련 부분의 여러 곳에서 법치 건설과 립법 사업을 보치한 외에 제9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임무와 요구를 제기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습금평 정석에는 시대가 진보하고 실천이 발전하면서 법률체계 건설에 새로운 요구가 부단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률체계도 반드시 시대와 더불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국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헌법이 확립한 제도, 원칙, 규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국가 근본법인 헌법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하며 완비한 법률로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고 헌법의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헌법의 권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립법 사업에서 헌법의 핵심적 지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야 하는 바 모든 립법 단계에서 헌법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립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고 헌법의 권유를 구현하며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실시 상황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바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법규의 제정과 실시 상황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발전 상황과 사업 전개 상황, 합헌송 심사 업무와 등록 심사 업무 상황을 포함한 헌법 실시 상황과 헌법 감독 상황을 반영하고 보고하는 것을 통해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헌법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때 관한 중점 사업과 사업 건의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제도를 보완하여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업무의 능력과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면회가 령도하고 인민대표대회가 주도하며 정부가 받쳐주고 각 측이 참여하는 립법사업 구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장은 전국의 립법사업을 령도하고 국가립법사업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 결정합니다. 립법 권위는 지방의 당위원회는 당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본 지역의 립법 사업을 지도합니다.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의 연결 및 조율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립법 사업에서 정부의 중요한 받침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하는 바 정부의 립법 제도 건설을 강화 개진하고 관련 법률 조안 지방성 법규 조안의 작성과 심의에 회부하는 사업을 잘 진행하며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부문규칙과 지방정부규칙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각층이 질서있게 립법사업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식을 확대해야 하는 바 립법협상에서 정협위원, 민주당파, 공상업연합회, 무소속인사, 인민단체, 사회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중점 분야, 신흥 분야, 소비 분야의 립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관리에 수요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수요되며 국가안전의 수호에 필요한 법률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둘러싸고 종대한 체제 조정, 종대한 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분야에서 반영된 문제가 두드러진 법률을 다그쳐 개정하고 법률 제도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국가 각 분야의 제도가 더욱 보완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시중 차별 없이 대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량완 발전 환경을 마련해주고 보다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침과 정책을 견지합니다. 금융법을 제정하여 금융 분야의 종합적이고 통괄적인 법률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금융 분야의 법치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감독법 및 그 실시 기재를 보완하고 헌법이 부여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의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고 종합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종합민족의 결집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여 법전화립법의 방식으로 신시대 생태문명건설 리론과 제도, 실천혁신성과를 확립해야 합니다. 감찰법을 개정하고 반경외부패법을 제정하여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법률제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안전, 과학기술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위험예방통제 등 면의 립법을 강화하고 신질생산력, 디지털경제, 초고도경제,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의 법률 법규 제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내 법치와 서외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투쟁에서 법치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소비 법치 도구를 다양화하며 우리나라 법률의 국제적 적용을 위한 법률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정, 개정, 폐지, 해석, 편찬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을 뚫어 건설된 한갈래 수로가 60여 년간 가없이 펼쳐진 논에 감로수를 대고 한수의 노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병강의 아들, 딸들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60년 전, 붉은 해 병강 비춘해가 전국 각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길림성 활용시 원봉수로 건설의 장가를 구가했으며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병강 아들, 딸들의 풍진의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쾌청한 여름날, 도문 강반의 벼 물결이 일렁입니다. 화룡시 송성진 대동촌 올해 88세인 원봉수로 원로 건설자 동숙선은 당시 수로 건설장 현장에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돌을 날랐고 그의 아내 곽윤타는 수로 건설에 뛰어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두로인은 논두렁에 앉아 수로가 논으로 흘러드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처럼 뜨겁습니다. 네, 이 물은 그 시절 우리가 어깨로 메어 나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요. 동숙 수로인의 첫 마디는 순식간에 열정이 불타던 그 시대로 시공간을 되돌리며 60년을 훌쩍 뛰어넘은 이야기의 뜨거운 서사를 펼쳤습니다. 시간은 지난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성진은 도문강을 끼고 있어 수원이 풍부했지만 가파른 산세 때문에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물의 수위는 산속의 옥토보다 낮았고 드넓은 비탈밭은 해마다 광개수가 부족했습니다. 큰 강을 끼고도 논이 될 물이 부족하여 날씨에 기대 농사를 지어야 한 것은 지난 세기 종엽 현지 주민들이 실제로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뼘이었습니다. 상황을 쾌변시키려면 수리시설을 건설해 강물을 산 너머 경작지에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건은 도할 나위 없이 열악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제대로 된 길이 없어 대형 기계 설비를 들일 수 없었고 건설 자재 운반은 오로지 소수레와 인력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깨는 작업에 쓸 수 있는 도구는 곡괭이와 멜대뿐이었으며 물자 공급도 부족하여 잡곡이 당시로서는 가장 훌륭한 식량이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하고 여건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낸다. 1956년 원봉수로 수리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됐습니다. 동숙서 로이는 원봉수로 건설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로이는 끝없이 펼쳐진 논의의 두렁에 앉아 발 아래의 비옥한 흙투를 어루만지며 지난 세월을 어제일처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소수레조차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지 못했소. 기계 도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세멘트며 모래, 자갈, 돌을 전부 사람이 어깨 메고 날랐지. 멜대가 어깨를 짓눌러 살가죽이 벗겨지고 또 벗겨졌지만 모두 이를 악물고 누구 하나 멈추려 하지 않았어. 당시 광윤타는 집에서 수로 건설에 뛰어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필사적인 사투는 후대들이 쌀밥을 먹게 하려는 것이라는 선대들의 소박한 염원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굳건한 힘으로 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여러 민족 건설자들은 깊은 산 속에서 낮에는 산을 뚫고 돌을 부수고 밤에 잠깐 휴식하면서 극히 열악한 여건에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허리에 밧줄을 동인 채 공중에서 작업하고 돌을 깨고 폭약을 터뜨리고 자재를 나르고 제방을 세우는 작업은 걸음마다 위험하고 단계마다 난관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2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58년 원봉수로가 완공되어 물꼬가 트기 시작했습니다. 고세차게 흐르는 도문강물이 60m 높이의 산 언덕을 넘어 450헥타르의 토지를 적셔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높은 산 언덕은 비옥한 들로, 황무지는 곡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천을 뒤바꾼 이 창거 속에는 가장 감동적인 민족 단결의 바탕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주식은 대부분 수수밥과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이었는데 식감이 거칠어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선족 주민들은 집에서 담근 김치를 현장에 날라 상큼한 맛으로 고된 노동의 피로를 털어줬습니다. 명절 때면 한족 건설자들은 여기저기에서 식재료를 구해 물 만두를 빚어 나눠 먹으면서 음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었습니다. 김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두 한 입씩 나눠 개눈 감추듯이 먹었지. 뜨끈한 물만두도 너나 없이 모여서 맛있게 먹었어. 동숙서 로인의 이야기 속 소소한 일상은 그 시대 가장 따뜻하고 심금을 울리는 단결의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산과 들이 이를 견증합니다. 연변의 열토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은 손에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맨몸으로 불가능을 세간의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수리 건설의 쾌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꿈을 이룬 생동한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산천의 격변을 이룬 본토에서 사시는 마침내 시간을 뛰어넘어 흐르는 시대의 선율로 되었습니다. 1966년 원봉수로가 개통된 지 8년이 되던 해 당시 화룡현 문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작곡가 김봉원은 봉수가를 창작 주제로 삼고 화룡현에서 농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며 산을 두루 곡창을 읽은 자신의 경험의 결부에 단숨에
곡을

지었습니다. 1968년 작사가 한윤호가 중국어로 가사를 새로 붙이면서 산을 뚫고 모를 끌어올리고 강을 막아 제방을 쌓은 건설 장면을 가사에 넣었고 붉은 해 병강 비춘에는 이로부터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홈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격앙되고 랑랑한 선율과 소박하면서도 힘있는 가사는 원봉수로 건설의 웅장한 상면을 생동하게 재현하면서 열정이 불타는 그 세월 병강 아들딸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개척 실천한 본토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조명했습니다. 60년간 이 노래는 해랑 강변에서 전국 각지로 향하며 연변을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문화 보어로 되었으며 더욱이 여러 민족 대중이 감은 분진하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는 정신적 장가로 되었습니다. 한수의 노래, 한 갈래 수로, 하나의 열토, 한 줄기 초심이 서로 어우러져 힘을 실어주면서 연변의 독특한 홍색 기어, 문화 저력과 정신적 힘으로 축적되었습니다. 물은 쉼없이 흐르고 정신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원봉수로는 생명수로를 넘어 풍작수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새시대 행복수로, 진흥수로로 거듭났습니다. 수로는 짙은 벼 향기를 풍기는 벼 물결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승되는 본토의 정신과 민족 단합의 색채도 함께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아이들이야 언제 이런 고생을 겪었겠소.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는 정신은 어느 시대든 잃어서는 안 돼요. 냄새 지긋한 동숙서와 광륜탄은 수로 건설 이야기를 후대들에게 들려줄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현재 량주의 애손자는 영광스럽게 군에 입대했고 애손녀도 대학을 졸업한 뒤 일터에서 착실하게 사업하면서 병강 건설자의 열성과 담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승은 한 가정에 그치지 않았으며 역사 속에 머물지 않고 숭성진의 구석구석을 적시고 활용시 발전, 연변 진흥의 면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시대에 들어선 후 숭성진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한맘 정신을 일상 사업에 융합시켰습니다. 동어 흥변 등 사업을 심화하고 한마음으로 변방의 융합 주제 활동을 전개했으며 여러 민족 여성들을 조직하여 밀가루 음식을 만들며 특색 농산물 장태를 마련하는 등 방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당시 수로 건설에 매진한 것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였다면 오늘날 민족 단결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며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평이 갈수록 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한 방향으로 힘을 쓰는 한 마음의 바탕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숭성진 당위원회 선전위원 리방화의 말은 병강 발전의 조심과 불변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원봉수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관계 기능을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향촌진흥 전략의 추진과 함께 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331 변경개방관광대회 통로가 변경을 따라 굽이굽이 뻗어나가며 깊은 산의 폐쇄를 타파하고 사면팔방의 관광객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구남산 아래에는 아름다운 논밭 풍경이 펼쳐지고 향촌 캠핑장과 특색 장터가 자리 잡으면서 명절과 휴일이면 송산 장터는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입살, 꿀, 조선족 고추장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이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통해 심산 속에서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면서
현지 특색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민 대지를 바라보면 선대들의 분투 정신이 새 시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못산 사이를 누비고 도시의 야간 경제가 활기를 띠며 활용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 연결시 인삼 국가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등 중점 프로젝트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감식 지역사회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여러 민족 대중들의 왕래, 교류, 융화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원봉수로는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형제 자매처럼 서로 아끼며 단결 분진한 두터운 정을 견증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든든한 토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석양이 질 무렵 원봉수로 사이판 부근에서 멀리 바라보니 금빛 노을이 사는 덕을 온통 물들이고 수로는 끊임없이 노를 적시며 또 한철의 풍작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최종국님의 글 정신연령의 승화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황혼은 하루의 끝자락이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황혼의 진짜 가치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빛이 얼마나 따스하고 깊은가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그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와는 별개로 정신연령이 간직한 젊음의 힘입니다. 멋진 황혼 인생이란 결국 정신연령에 있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락조가 붉게 타오르는 순간처럼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로린의 부단한 자기 성장과 정신연령의 승화에서 기인됩니다. 생리적인 로화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지만 정신연령만은 각국에 따라 얼마든지 그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포단장, 옷매무시와 얼굴을 깔끔하게 가꾸는 것은 타인에 대한 레이자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꾀죄죄한 모습은 타인에게 주는 이미지를 흐려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인 게으름을 노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란한 치장이나 분에 넘치는 사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는 세련됨, 편안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자연스러운 자태야말로 바람직한 노년의 풍경입니다. 외적인 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미를 가꾸는 일입니다. 내면이 텅 비고 언행의 시대를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급 화장품과 명품 옷으로 휘감아도 결국 언행이 나이를 노출할 것입니다. 내면의 기질이 우아하게 우러나올 때 비로소 애면의 단장도 빛을 발하며 진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법입니다. 그래야 진정 멋진 로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리적인 나이는 한 해 두 해 늘어가도 정신적 나이는 가꿀수록 줄어듭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로년의 지혜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들어도 생리연령과 정신연령이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연령을 반비례로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시대의 맥박에 맞춰 신생 사물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며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현대식 로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미가 끼고 주름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정신적 로화 속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늦출 수 있을 뿐더러 사고방식만큼은 녹슬지 않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현대식 로인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정신연령의 승화일 것입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볼장이 있냐 하며 습관 그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인생의 후반전이라 해도 자신의 키 높이에 맞는 인생의 설계도를 세우고 금사락처럼 귀중한 시간을 함량하게 안배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거창한 목표는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매일, 매월, 매년을 단위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살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꿈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며 사는 로년이야말로 생기가 넘치는 삶입니다. 나는 정년 퇴직 후에도 평생 종사했던 전공을 살려 연결시 공업기업에서 여열을 불태웠습니다. 35세 이하라는 회사의 연령 제한도 파격적으로 깨뜨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오기 하나로 비록 직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네, 이런 활력은 단순히 의욕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낡은 터에서 입밥 먹던 생각만 하며 과거 경험만을 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우기지 말고 부단히 자신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네트워크 시대, 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들며 젊은이들과 대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었고 업무 소통의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과 경력에만 연연하는 선배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고 함께 호흡하는 동료가 되고자 했습니다. 멋진 황혼 인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든 가정에서든 명석한 두뇌와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신생 사물에 대담하게 도전하며 진부한 습관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멋진 노인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타령만 하지 말고 정신 연령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며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하는 노인들을 보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황혼의 캔버스에 성실히 붓을 얹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노래는 석양이 물드는 하늘처럼 따스하고 장엄한 풍경이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빛깔이 깊어지는 여성임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양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가장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 연령도 그러하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첫 곡입니다. 설날이 왔어요. 한록순 작사, 리영태 작곡.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밝을 명, 살필 찰, 가을 추, 잔털 호, 명찰 주호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지극히 미세한 것까지 살피다, 눈이 밝고 날카로워 사소한 일에 대해서까지 빈틈없이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한 번은 맹자가 제 나라에 갔는데 제선왕이 춘추시대 때 제황공과 진문공이 어떻게 폐수가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맹자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의 힘을 빌려 천하를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선왕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어떤 도덕이야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 맹자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천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성왕이 자신과 같은 군주도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맹자는 이에 긍정적인 답을 주었고 제성왕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맹자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도 죽이기 꺼려 양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은 천하를 통일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인색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왕의 마음씨가 여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백성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어찌 대왕의 오진 사랑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도살당하는 짐승으로 놓고 볼 때 소나 양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네, 맹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가 대왕에게 나는 힘이 장사이어서 3,000근짜리 물건도 꼬뜨나게 들어올리나 깃털 하나를 들 수 없고 가을날 새들의 몸에 새로 자란 보슴털까지 확연하게 보아낼 수 있지만 눈앞에 있는 한 술의 땔감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이에 제선왕이 머리를 저으며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맹자가 긴 설명의 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대왕의 선심은 짐승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깃털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술에나 되는 땔감을 보지 못함은 눈길을 돌려 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연유는 대왕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때문에 대왕께서는 도덕으로 천하를 통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왕께서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고사성어 명찰주호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0: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건입니다. 8월 14일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은 위안부 제도 피해 생존자 조사 방문 영상 자료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자는 전 절강성 신문출판국 간부 리효방과 효감일보 주임 편집자 안미화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일본군의 중국 침략 시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사료 수집, 조사 증거 확보, 역사 연구에 힘써왔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사료에는 매우 가치 있는 기록 사진과 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 효방이 기증한 내용에는 복제된 위안부 생존자 43명의 손 도장과 위안부 67명의 얼굴 사진, 생존 상태 및 관련 사진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미화가 기증한 내용에는 한국계 위안부 모은매 로인의 사진 8,701장과 모은매 로인의 영상 10편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모든 사료는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희생동포기념관 남경대학살 문헌연구교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정기 복원, 보관, 자료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게 되며 이후에는 특별기획 전시물, 학술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대중애국주의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전면적으로 수록될 예정입니다. 모은매 로인의 본명은 박거순이며 본적은 한국 전라북도입니다. 1940년대에 그녀는 일본군의 속임수에 넘어가 중국 무한 적경기 위안소로 끌려가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학대와 잔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뒤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호북성 효감에 정착했고 201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의 죄증을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확증으로 되었습니다. 사료 기증자 안미화는 로인이 자신이 직접 사온 모조 견화 두 개를 바닥에 내던지는 영상을 남겼었습니다. 그 배후의 원인은 로인의 손자가 모기장을 설치해주는 동안 냈던 소리가 그녀의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스트레스성 반응을 일으킨 데 있었습니다. 모은매 로인의 양녀 황미용의 말에 따르면 로인은 자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 고통에 빠져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잡아뜯었으며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안미화는 2015년 5월 6일 자신이 로인을 찾아갔을 때 조용히 앉아있던 모은매 로인은 갑자기 중얼거리듯 혼잣말로 엄마 왜 저를 버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93세 고령의 한 로인이 엄마라고 외치는 모습을 본 그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 외침은 로인의 마음속에서 대체 몇 번이나 울려퍼졌을까요? 안미화는 크나큰 동정이 북받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향기로운 어젯날의 엽차 마을 엄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계림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계

근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0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조함과 아울러 이를 전면적으로 종업 치당사업을 하고 부동하게 추진하고 당의 자기혁명 제도규범체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았습니다.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습금평 총서기가 당의 장기적인 집권과 국가의 장관 안정에 착안점을 두고 제기한 중대한 역사적 사상으로서 당 건설사에서 중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은 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를 거쳐오던 한 가지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을 중시해왔으며 당내 법규 제도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의 집권 용적과 령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2021년 7월에 소집된 1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첫 강령을 채택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첫 당내 법규입니다. 1922년 7월에 소집된 2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당은 자체의 기본법이 있게 됐습니다.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집안 역사 시기에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은 시종 당의 분투 로정과 동반해서 진행됐고 당 건설 및 당 사업과 병진하여 진행됐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장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담하였는데 장안점을 두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일련의 중대한 결측과 포치를 했는데 당내 법규를 미중류로 많이 내오고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당내 법규 제도 건설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할 만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고 당의 혁명성 단련을 거쳐 더욱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데서 이룩한 뚜렷한 성과 및 중대한 역할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독창적 지도로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전면적인 종업 치당을 견제하는 데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둘째,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은 신시대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엄격한 규율을 실행하는 것은 막수주의 정당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규칙이 없는 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막수주의 정당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9,6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고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용도하는 세계 최대 집권당으로서 전 당이 의지를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며 보조를 맞추어 전진하도록 보장하려면 반드시 제도에 의거해야 하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기본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왕이 당건설을 틀어짐에 있어서의 뚜렷한 조제입니다. 전면적인 종엄치당

0: 개혁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성, 전반성, 안정성, 장기성을 띠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당내 법교 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장구적이고 근본적인 방책이라고 하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이 직면한 집권의 실현, 개혁개방의 실현, 시장경제의 실현, 외부환경의 실현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정신적 해이의 위험, 능력 부족의 위험, 대중리탈의 위험, 부정적 현상과 부패 현상의 위험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므로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물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도 반드시 영원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심층적으로 발전시킨 수요에 부응하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제도 건설을 당의 집안 방면에 건설에 일관시킴으로써 당 건설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새 장정의 길에서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사업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100년 분토 목표를 달성하는 길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데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평 신시대 종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해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보다 잘 파악하고 활용하며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당내 법교 제도의 인도 및 보장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당내 법교 제도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수종 혁신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당 규약을 근본적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를 핵심으로 하며 완비한 당내 법교 제도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당내 법교 제도의 질을 높이는 것을 관건으로 삼아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향상을 촉진하면서 정밀화, 집약화, 효율적으로 제도와 규칙의 수립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로 당내 법규의 권위성과 집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다 완비된 당내 법규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의결할 법규가 없었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는 법규를 반드시 엄격히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당내 법규 실시 체계를 완비하고 선전 교양을 강화하고 법규 집행 책임을 강화하며 엄격히 감독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당내 법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행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시정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오유를 바로잡는 기질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가장 뚜렷한 품격과 가장 큰 우위 그리고 우리 당이 찾아낸 치세와 란세, 홍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안이 바로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제도를 보완하고 당의 자기 혁명 실현 기제와 보장 기제를 완비하여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변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제도와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훈, 한혜연 가수가 부릅니다. 숙명.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순간 제13회 길림성 시민 문화 시즌 신대중 문예 공연이 일전에 장춘시 마천 활력성 야외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신대중 문예 군체를 중심으로 길림성 가무단 전문 예술 단체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하며 활력이 넘치는 대민 문화 향연을 선사하며 제13회 길림성 시민 문화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열렬한 분위기가 행사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문 예술 단체와 신대중 문예팀이 한 무대에 올라 각자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길림성 가무단은 우리는 장춘에서 만났네, 초원에 서서 북경을 바라보네, 나의 고향이 가장 빛나네 등 우수한 종목들을 선보이면서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춤사위와 감미로운 노래로 길림의 아름다운 산천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야외 공연은 시민들에게 문예의 매력을 한껏 전달했습니다. 관람객 조성달은 처음으로 야외에서 문예 공연을 관람했는데 분위기가 무척 열렬했다고 전하며 저녁 바람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는 몰입형 현장 체험이 편안하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광객 류치화는 본토 문예 작품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리를 거닐다 우연히 이런 공연을 만났는데 정말 뜻밖의 기쁨이었다며 공연 속 동북과 길림 요소가 풍부하고 고향을 노래하는 곡들이 큰 감명을 주면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집 앞에서 느끼는 짙은 문화 분위기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외 공연과 함께 대민 문화 봉사 활동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길림성 문화예술계 연합회는 서예가 협회 회원과 아마추어 서예 애호가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붓글씨를 쓰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증정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준비한 민생 독본 500권도 모두 배포되었습니다. 목향기와 책향기가 어우러진 가운데 시민들은 멋진 공연을 감상하는 동시에 특별한 문화 선물을 받으며 공연 관람, 글씨 받기, 책 증정이 결합된 문화 향연을 누렸습니다. 이번 시민 문화절은 10월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성, 시, 현 3급이 연동하고 신대중 문예 군체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거리 활성화와 결부하여 전성에서 450여 차례의 문예 공연, 전시전람, 문예 경연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길림성 시민 문화 시즌 특색 문화 브랜드를 더욱 빛낼 전망입니다. 8월 16일 길림예술학원이 주최한 국가예술기금 2026년도 예술인재 양성지원 프로젝트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인재 양성 개강식이 장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양성반은 총 75일 동안 진행되며 한 달간의 집중 이론 교육 후 현지 조사와 창작 공연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양성반은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 문화의 발굴과 보호, 계승, 혁신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길림예술학원의 학과 기반과 우수한 학술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이고 다원화적인 학습과 실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과 여러 민족 문화 간의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전통 기예와 현대 창작 능력을 겸비한 복합형 음악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국가 문화 소프트 파워 향상을 위한 인재와 지적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양성반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23명의 저명한 전문가와 학자가 강사로 참여하며 흥룡강성, 길림성, 연영성, 내몽골 자치구, 운남성, 강소성, 산동성, 북경시 등 지역의 여러 대학 청년 교원 30명과 기층 예술 단체의 청년 작곡가와 문예 골간들이 함께 참가합니다. 양성 방식은 집중 강의, 실천 참관,
창작 교류, 성과 발표 공연 등

0: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혁신 역량을 결집하며 보호와 전승 수준을 높여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 분야에 새로운 인재를 양성시킬 계획입니다. 길림예술학원 원장인 이서춘은 이번 양성반을 중요한 교류 플랫폼으로 삼아 문예단체 전문예술대학, 무형문화유산 전승 1선 등 여러 방면의 역량을 결집하고 동북 소수민족 음악의 보호와 계승,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의 협력 역량을 모아 고품질 음악 창작을 통해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동북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화에 관한 문화 이야기를 잘 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선족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대련시 조선족 농악무 도구 제작 체험 행사가 대련시 춘전 지역사회에서 펼쳐졌습니다. 대련시 조선족 문화예술관이 주최하고 대련시 감정자구 신체자 지역사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대련시 내 여러 곳에서 모인 조선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농악무 전승인 전정남이 조선족 농악무의 역사와 예술적 특색, 그리고 농악무의 핵심 도구인 상모의 예술 가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정남의 지도를 받으며 재료 준비부터 제작기의 기술까지 익히며 정성껏 상모를 만들었습니다. 20여 명의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만든 상모를 쓰고 행사장을 돌며 춤을 추면서 즐겼습니다. 전정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선족 전통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공 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나라 발해, 정효공 주묘 벽화 인물 복식 복원 성과를 핵심으로 하여 이러한 귀중한 벽화 유산을 바탕으로 엄밀한 고증과 문헌 비교, 첨단 과학기술 복원 기법을 결합하여 발해국 복식의 역사적 면모와 거기에 담긴 문화적 내포를 체계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북경복장대학에서 주최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문화관광국에서 지지, 연변박물관과 중화여자학원 문화전파예술학부에서 협조한 국가예술기금 2026년 전파, 교류, 보급, 지원 사업인 이번 전시는 1년에 걸쳐 12명의 인물 복식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완성했습니다. 호위병, 악공 등 5가지 인물 유형과 원령포, 갑주 등 11가지 복식 유형을 포괄합니다. 오는 9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순회전과 학술교류, 사회교육, 디지털 전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천년 전의 아름다운 복식 복원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대중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문명의 숨결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향기로운 어젯날의 옆차 마을 엄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향기로운 어젯날의 옆차 마을 엄대촌을 묘사하는 키워드는 아침 노을과 운무, 밥 짓는 연기, 산봉, 논밭, 오솔길,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 등이다. 엄대촌은 그토록 아늑하고 그토록 한적하며 그토록 편안한 마을이다. 맑은 엄계가 1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엄대촌을 흘러지나면서 수려한 산소를 조성한다. 천여 년 역사의 무대 건물에 청석을 간 마당에서는 오늘날도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엄대촌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입구는 문 위에 엄계쇠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촌문이다. 엄대촌에 들어서면 마을은 크지 않지만 도로 표지도 뒤에 있다. 현지의 촌민들은 길을 고라고 부르면서 마을 입구 쪽 주요 도로를 기점으로 뒤로 가면서 1고가, 2고가 등 순으로 길 이름을 지었다. 대표적인 휘파 건물은 건물 정문에 벽돌 조각이 정교한 처마를 올리고 처마 밑에는 역시 조각이 화려한 돌로 문틀을 만들며 문기둥에도 세밀한 조각을 새긴다. 앞체에 달려있는 창틀에는 금빛으로 된 목각물이 즐비하고 별채의 높은 천장에는 물건을 걸어둘 수 있도록 만들고 훈제육이니 소금에 절인 생선이니 말린 버섯이니 하는 것들을 걸어둔다. 건물의 창문은 거의 천정에 대일 정도로 높은 곳에 낸다. 외벽에는 화재 방지용으로 키 높은 벽을 쌓고 벽의 하단에는 까치나 꽃과 같이 길한 의미의 그림을 그린다. 이와 같은 휘파 건물의 모든 특징을 엄대촌의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휘파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채광과 통풍을 위해 자그마한 공간을 내고 천정이라 부른다. 앞채에 서서 천정 쪽을 바라보면 정면으로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벽체가 보이고 그 위에는 누각을 떠인 정문이 위치하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별채들이 줄지어 있다. 정문을 지나면 조상의 그림이나 산수화가 그려져 있는 조벽이 맞이해주고 조벽 양쪽의 복도를 따라가면 주방이나 물건들을 두는 창고 건물에 이를 수 있다. 천정과 마주보는 뜰의 바닥에는 네 귀통 위에 홈을 파서 천정을 통해 떨어지는 빗물을 배수시킨다. 뜰의 모퉁 위에는 빗물을 받아두는 큰 물독이 있는데 양생지라고 부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라고 해서 수원 없는 물, 무근수라는 이름의 빗물을 받는 물독에는 평소에는 물고기를 기르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물을 진화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엄대촌에는 사당 건물도 아주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당이 어사당이다. 사당의 건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구름을 조각한 입구의 두 돌북은 여전하다. 높은 산이 첩첩한 운대촌은 엽차를 재배하기 좋은 곳이다. 청나라 때

0: 양질의 차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가공하는 홍차는 좋은 맛으로 내외 이름이 자자했다.
1: 지금까지 향기로운 어젯날의 옆차 마을 엄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게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게림 박물관은 게림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서 광서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이 가장 완비화된 종합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발전 과정은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데 1963년에 설립 준비를 시작하여 1988년에 수봉구에서 완공되어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 이름은 광마략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2016년에는 신관이 림계 신구에서 개관했습니다. 3.4만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과 1.2만 평방미터의 전시실 면적은 문화 전승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평균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장된 약 4만 점의 문물은 본관의 핵심 경쟁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출토된 매병, 외빈 선물, 명청시대의 서화 등 특색 있는 소장품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중 명조의 매병은 수량이 많고 공예가 뛰어나 소장품 중 보물이라 할 수 있으며 정장 왕부 시기의 수공업 수준과 미적 풍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약 3천 점의 외빈 선물은 세종국 창건 이후 게림의 대외 교류 행사를 증명하며 문화 진선을 응집했습니다. 또한 광서 소수민족 문물과 게림의 역사 문물 등 소장품은 다문화가 융합된 그림을 함께 그려냅니다. 12개의 전시장은 4개의 기본 전시와 2개의 특별 전시를 통해 게림 문화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수 춘추는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간선을 통해 오월 문화, 항전 문화 등 핵심 주제를 연결하고 과학 기술을 통해 역사적 장면을 재현합니다. 정강 유우는 요약 색채, 문양 등의 측면에서 매병 문화를 해석하여 명대 도자기 예술의 매력을 드러냅니다. 우이 게림은 200여 점의 외빈 선물을 엄선했는데 그림 속의 사람들은 다민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고 한묵 화장은 명청시대의 서화로 영남 예술의 풍모를 그려냈습니다. 특별전 게림은 3명의 현지 화가의 기증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교육과 몰입체험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1,400평방미터의 미성년 교육 몰입체험센터는 모의고고학, 도예 제작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 전승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기능홀, 영화관 등 부대 시설에서는 학술 강연과 영상 전시회가 자주 개최되며

지금까지 계림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혁선 가수가 부릅니다. 지척의 약속.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비행가능 구명대가 외교부 대변인의 찬사를 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교부 대변인 림건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려 항주의 하드코어 블랙테크를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바로 비행가능 구명대입니다. 림건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항주에서 실시된 한 차례 구조훈련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종되는 이 장치는 물속에 있는 사람의 곁으로 스스로 찾아갔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될 전망입니다. 8월 6일 절강성 항주시 공안국 순찰특경지대는 상호수역에서 한 차례 수상응급구조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현장에서 공개된 여러 첨단 신기술 장비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훈련 현장에서 주황색 구명대 하나가 해안에서 날아오른 후 물에 빠진 사람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입수한 뒤 구명대는 자주적으로 프로펠러를 닫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엎드려 있다 해도 이 구명대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떠있을 수 있습니다. 몇 분 후 구조인원이 도착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구명대는 다시 프로펠러를 가동하여 제자리에서 리륵했고 재차 출발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현장 인원은 이 장비는 항주 풍경구 공안 분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AI 지능형 비행구조 로봇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비행식 구명 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 항법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물에 빠진 사람 곁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력 보장을 제공하여 작업이 끝난 후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넓은 수역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보트를 출동시키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상부에 팽창식 구명대를 공중 투하합니다. 이런 구명대는 물 수면에 닿는 순간 신속하게 공기를 주입하여 물에 빠진 사람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인선의 공대지 구조는 위험 수역의 무인화 구조에 대해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무인선은 항주 풍경구 공안 분국의 경찰 루해봉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선실은 무인기 둥지입니다. 드론이 수색과 위치 파악을 담당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히 특정한 후 무인선에 구명대를 투하하면 선체 견인 장치에 의존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안아 안정적으로 물가로 돌아옵니다. 드론은 또한 조명등을 켤 수도 있어 야간 검색도 가능합니다. 항주공안 순찰특경지대의 관련 책임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구조 수단은 인공과 과학기술 장비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구조의 신품질 전투력을 제고하는 최종 목적은 수상구조의 황금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뜻밖의 배가 전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최근 야외 보트 타기, 카약 타기 등 수상 스포츠가 유행되면서 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선체가 전복되면 반드시 배 위에서

0: 부력을 얻는 물건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배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선체를 붙잡고 물 위에 떠있는 자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체는 뒤집힌 뒤 보통 가라앉지 않아 한동안 부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행 가능 구명대가 외교부 대변인의 찬사를 받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관한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원나라 이름난 잡극 작가 관한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한경은 중국 원나라 초기의 희곡 작가이다. 호는 이재수고 대도 출신이다. 관한경은 원잡극 작가로서 90여 편의 잡극 대본을 창작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두아원, 옥경대, 구풍진, 망강전, 배월정, 단도회, 노제랑, 호준몽, 쌍부몽 등 14편이 있다. 관한경에 현존하는 작품에는 잡곡 외에도 산곡으로 투곡 10여 토와 소룡 50여 수가 있다. 남송이 망한 후 그는 원나라 시기 남방의 잡곡 창작과 공연의 중심 도시였던 항조와 양조 통지를 유람했다. 그는 가무에 농했고 음률에 정통했으며 많은 잡곡 대본을 썼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도 참가했다. 기지가 넘치고 유마적이며 박식한 관한경은 실을 읊고 붕소를 불며 춤을 추고 장기를 두며 산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재간을 갖고 있다. 관한경은 장기간 큰 도시에 살면서 황실병원에서 임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술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고 국본을 쓰는 데 아주 열중했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잡극이라고 하는 희극이 유행됐다. 잡극은 내용에서 민간 설창 이야기를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을 널리 반영했으므로 고관, 귀인과 백성들이 환영을 받았다. 관한경이 쓴 잡극은 귀족들의 심심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원나라는 정치가 암흑하고 부패하며 사회가 불안정하고 계급, 민족 갈등이 초미했으며 억울한 안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관한경은 사회 최하층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도없이 동정해 관직을 사임하고 사회 최하층에 들어가 백성들의 생활을 요해하였다. 관한경은 민간 언어를 익숙해한 동시에 탁월한 예술적 수양을 갖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창작에 활력을 부여했다. 당시 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다. 관한경은 늘 그들과 어울렸고 지원은 직접 연출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그는 작곡한 노래에서 나는 찌고 삶고 때리고 복가도 익힐 수 없는 구리완두이다 라는 언어로 자신의 억시고 정직한 인격을 묘사했다. 관한경의 잡극은 봉건 통치에 암흑하고 잔혹하고 부패함을 폭로했으며 원나라 시기 최하층인 빈곤층, 특히 최대의 희생자였던 여성의 숙명적인 권위와 당시 세태의 비참한 측면을 다루었다. 문체는 백화소거를 많이 썼으며 그의 작품 전반을 통해서 호방하고 비장한 정치가 흐르고 있다. 도아원은 관한경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도아란 여자를 마음에 둔 아기는 강주로 군위를 차지했고 말을 듣지 않은 도아는 결국 모구를 당해 관아에서 노맹을 쓰고 참형을 당한다는 억울한 이야기이다. 참형이 집행되기 전에 도아는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맹세했다. 내가 죽은 후 비가 저 높이 걸려있는 흰 비단 위로 튈 것이며 유혈의 눈이 내리고 3년 동안 크게 감으로 내 원한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과연 이후에 그네가 말한 대로 들어맞았다. 3년 후에 관리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도아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었다. 예로부터 봉건시대의 제왕은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요 땅 위에 존귀한 존재라고 여겼다. 하지만 관한경은 도아의 입을 빌어 현장에서 하늘과 땅, 불공평한 사유에 대해서 기탄 없이 폭로와 질타를 가했다. 도아원은 700년 동안 공연됐으나 아직도 그 인기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자로 번역돼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관한경이 잡곡에서 부각한 인물 형상에는 보아와 같은 최하층 여성 형상이 있는가 하면 암흑한 봉건 시력을 대표하는 추악한 인물 형상도 있으며 관운장 같은 용 형상과 청렴한 관리 형상도 있다. 관한경은 희곡 발전에 큰 역할을 놀았다. 그의 작품 가운데 이상색채를 띠고 있는 사실주의 정신은 후세에 널리 전해져 중국 희곡 역사에서 하나의 이종비로 됐고 그 자신은 위대한 희곡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관한경은 세계 문학사에서도 높은 성망을 갖고 있으며 동방의 셰익스피어로 불리고 있다.
0: 지금까지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 관한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6: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7: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8: 听原著学原文悟原理

얼굴이 남사다니 외사이기나 제비 송빈 몽수린 불안 단다 비털레 우시리 진흙 해쫄 못해줘 애들 이루 우시야 개백은 그클랜 초후해게라 외사이 타벌 억들게인 그간 사람도 몽수린 벌 옐지어뜬 읍스튼 다트리 깔털해 못하고 늘려주라테 애굴이 삼가 빤다 음은배비 시력이 캐스키들 알았다마 으아나마 우측은 홀에게 이르고 비 흔자 제발이 우시어디 아 제발 흔자 우시어리 우시 우리 힘 떨뚝이 아수세메 우시어 주름이 아수세메 뭐 원래게기 야가행이 간단한 장준의 허리빈 바닥에 은발 이지난 호텔다 복음턴 우리게 월사산 오랍센 제리해월게 해체비노들 해태착 미니간털 장준 바닥으로이 바투 나디게 무지 해제가 안하고 있어버네 은 디밀어 세행 배시에나 혼등 마시를랏 흉지로지 얘는 마오에 우기 뿅 우지제들 지레게는 청풍이 벌벌 베렘 달라고 내가 뛰면서 제를 내게 돌 야가 힘들으니 우르샤제 말을게 청풍이 벌벌다 차지달면 가래가가 들군이 제부터 또 가르제 오라불헬 여기 다들랏 탑은 내구리 닭이 흔들든 택들고 약든 청풍이 그리름 태근 부니 베르만 밀어가 우틀든 태근 차진 달벳 아바집 슈홍 자 우라호왕 우글거리 오시라 복금탄을 갓 송빙한 허름샘 보릉해 헐게 초후기 그린 흠무스 혹신 잘로 흠무스 잇 울 여시 나르든 호스텔 분위기 변들지 시샤월드니 연쇄 둔다 자진 탈배 둘 가르가르갓 작다르 제가 부

당장 일로 와. 오늘 그러네. 다이스 냥냥진 대노진 이진 한이진 어롱궁들을 해라. 딜히네 보내 딜히 뜨던디 이제 각자 보내 보소. 이름지 그득 말 이름진 이름자 이제라 사네 그다 각자 보내 미시. 일후자 왼사이 다나린 수자이신 반다비 언제겠는 미시나. 하득든 뭐든에 운신 렙스무토 벌샌들 바다 체룩 수수 먹든 외갈 하난 등허루는 올달 아그르힌 둘러 아구리엔 가지를 주르면 독이 벗겄 장준 치르기 저글란 은무토 새들국이신 벌벌 반다리 이허라 비실조해 각자오 등린 더 오래를 호문에 사나가라 버릇궤 아지 일후자 유엔사이 다 그찌얀스에 두르신 그 버들헤리 주직등 가마라 눈비치기 우자 유엔사이 진동 바왕 리문더 부갓 얼른 장준 나라도 우주를 아왕 리문드 회견 미는 누구냐 우차가래 어린 제백인 자깔벌벌 바도 제일 해가 되고 치러가야지 이모사매든 어른 바틀라 서축을 함께 뜨거도 알아 끝낸 시에송화 시에송바오 허윤장준 회견아 만에 우차가래 젤드 속원에게 오디 깍지 벨다 우늑 천호하긴 산태래 오디 대돌 느김지를 알아 순식의 자부를 수세를 흠흘흘 대흔옷 애가 도어치기만 그틀엔 진유엔사이 아주 대로부 벗었 글려나 시샤월 된 유엔사이 반다기 벌 홍너루지 벌어 앙하 텐복인 언드 비 어느 노다 태군을 대 별드 조해 태군에 흐트 으르뜸 이허라 하트래 타 허일 가르치 벤다아소 세툴 흐쩍 흐르뜨였나봐 으트래 무릭딘 힐드고군베 장주연벌 으르흐르뚜르고 버들근뚜르베야마 치륵벌 얼른뚜르고 체륵뚜르베야마 단다 흐리벌 홈으로 흩어해 흩 샤틀 태그득 벌어보지 틀어봤는데 버들렀고 불특치를 해보라지 골프는 월드인 웨이트 류부 무두 류부 류 관장 골프에게 배다 탱치를 해보라지 해좀 서서도 배다 알아때 좋아해 툭 서들들 체르체르가 좋은 터네 체르 체르가 얼른 지르기 디일슨 여러분 매마이 일후 돌단 진통비 태군이 아르차이드 디밀러 브르크에 흐마갓 흐따란 빌차득이 가라갓 흐든 못득 타틀란 일진 체르 오만 시샤월등 체르긴 후렌 후자 일진 체르 비치기야만 울은 머릇 아굴러나 소아갓 뭉샤쇼 자락들 일만 시샤월딘 치르긴 훌야 돌돌한 치마다쇼들만 반다윤사이 아바드라 데리키지 일진 체르 따득시야만 하우드두 비치기 대전의 메르자 야무든 오치디 비멀무토와 하북 오치르발 하우드두 비치기들 박대조회 하마갓 허일 가르라 대전의 메르힌드 반다윤사이 비치기 야만 우징이